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인생은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보다 산책에 더 가까울지 몰라요. 하늘과 바람과 풍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음미하면서 자기 속도대로 걷는 거죠. 마라톤은 한 번 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되지만요. 산책은 천천히 걸어도 되고 잠깐 쉬었다 가도 되죠. 남보다 앞서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오늘의 컨디션에 맞게 걷고 오늘 주어진 일을 하고 지치면 잠시 쉬면서 멈춰서 숨도 고르고 땀도 닦으면서 지금부터 우리 함께 정다운 노래 속으로 산책해 볼까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월 24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장은아의 태양의 저편이었습니다.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체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남들 사는 속도만 쫓아가다 보면 사는 재미도 놓치면서 더 빨리 지칠 때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들 속도 신경 쓰지 말고요. 나에게 딱 알맞은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말자고요. 김정학님께서 반가워요 누님. 근무 중인데 마음은 산책하는 기분으로 잘 들을랍니다.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김정학님 좋아요. 산책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제가 그 산책길에 러브레터가 친구해 줄게요. 네, 김정학님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3385님께서는 현미님 아침부터 애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 큰 놈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둘째는 학교 하루 쉬고 싶다고 하고 막내는 입을 옷이 안 말랐다며 투정이고 제 혈압은 아침부터 머리 꼭대기에 있네요. 어떡해요. 와우, 참. 이 자식이라도 참, 내가 낳는데도 다 제 각각이죠. 지금 몇 학년 몇 학년인지 몰라도 한참 그럴 때 일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3385님 지금 열을 좀 식히시라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 드시면서 열 식히시고요. 네. 아이고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서 어쩌나. 하지만 남은 하루는 그래도 평온하고 잔잔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빌어드립니다.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산책하시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커피 모두 50분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신나는 계획도 좋고 축하할 사연도 좋고 아니면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도 괜찮으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아, 추억의 노래. 예, 노래만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문자와 콩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전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홍민의 수선화 함께 들었는데요. 김태북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김미애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통마다 반찬들이 딱 한 젓가락씩 남겨져 있더라고요. 오호, 남편이 밤샘 근무하면서 중간에 와서 밥 먹고 갔는데 어쩌면 이렇게 매번 한 젓가락씩만 남길까요? 차라리 싹 다 먹어버리면 씻기도 편할 텐데 앞으로는 한 젓가락 덜 만들면 안 남길까요? 희한해요. 아, 어쩌면 남편분의 배려 아니실까요? 김미애님, 혹시 아침에 식사할 때 아침밥 먹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으면 좀 섭섭해할까 봐 김미애님 분 남겨놓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희한하다는 거 보니까 오, 네. 딱 한 젓가락씩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희한하네요. 김미애님 아침은 드셨어요? 에이,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 특별 선물이에요. 5655님께서는요. 현미님, 우리 아들이 백수인데 밤낮이 바뀌어서요. 한 달째 이불 빨래를 못하고 있어요. 하하, 아침에 이불 빨래해야 되는데 낮에는 계속 자고 있으니 이불을 빨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하고요. 답답해요. 아이고, 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사연에는 아이들이 학교, 네, 갈 준비에 지각하고 옷 말랐다 안 말랐다 투정하고,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런데 5655님께서는 아이고 참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야, 어떡해요 정말. 다 컸으면 이제 나가 살아야 되는데 5655님 냅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속 푸세요. 아유 애들 정말 아이고 정말 다 키워놔도. 4933님께서는요. 가게 가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저는 창문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해요. 날이 더우니 아이스크림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덩달아 손이 많이 가요. 손 많이 가도 잘 팔리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도 또 손이 가나 봐요. 이쪽은 좀 모르니까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참 그쵸? 무슨 일이든 참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매상이 팍팍 오르면 좋겠습니다. 4933님 그래도 저는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화이팅! 6732님께서는 신청곡 주셨습니다. 유갑순의 기약 그리고 박종태님 고영준의 정에 약한 남자 청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아,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래로 오랫동안 못 본 선배님들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워요. 이렇게 막 신청곡 주셔가지고 고영준 선배님 노래 들으니까 네. 선배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고요. 9811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하면서 러브레터 듣는 승무원입니다. 오, 오늘 비행은 오, 중국 연길로 가요. 흐흐. 힘든 일 없이 무탈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연길이요. 오, 우리 그 동포분들,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연길. 저도 연길로 공연 자주 갔었는데 아유,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9811님, 잘 다녀오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어, 비행. 와, 네. 3614님께서는요, 현미님, 우리 사장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 한대요. 야호. 아니, 저는 사장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걱정된다, 뭐, 이런 내용일 줄 알았더니 야호? 아, 좋죠. 사장님 없는 사무실, 아, 편하죠. 오늘 야호인데요, 정말? 3614님 좋아요. 야호.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사장님 술 자주 드세요? 네. 7778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러브레터 평소에 매일 즐겨 듣습니다. 저는 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벌레가 극성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아, 여름철 벌레 장난 아니죠. 어렸을 때 그 소독 그 차 뒤에서 왜 막 뿌연 연기 이렇게 하면서 동네 소독하는 차 그거 따라다녔던 막 왜 이렇게 그 쫓아다니고 다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방역. 예. 7778님 수고하세요. 맞아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아유, 꼭 필요해요. 이 계절에 방역업체 없으면 아유 우리 생활하기 힘듭니다. 정기섭님께서는요.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를 정해주셨네요. 오늘 같이 들어요. 7090님께서는 혜은이의 잊게 해주세요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이명식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무더위를 건너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특별한 계절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우리 가족 여름 식탁에 자주 오르던 밀짱국 한 그릇입니다. 요즘은 칼국수라고 칭하지만 제 기억 속 그 음식은 여전히 정겨운 이름 그대로 밀장국으로 남아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도와주던 일꾼 아저씨까지 더해서 연필 한 타스가 넘는 대식구들 끼니를 챙겨야 했던 어머니의 밀장국을 떠올리면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큰 노동이었고 깊은 사랑이었나를 깨닫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 숨을 고르는 저녁 무렵이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밀을 방앗간에서 빻아온 밀가루는 지금처럼 하얗고 고운 빛깔이 아니라 거뭇하고 거칠었고요. 커다란 함지박에 밀가루를 넉넉히 붓고 반죽한 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홍두깨로 넓고 큼지막하게 밀었습니다. 그 반죽을 일일이 손으로 가지런하게 썰어낸 국숫발은 숭덩숭덩 자른 감자와 함께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요. 그 냄새는 늘 허기졌던 아이들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말린 쑥다발을 태운 모깃불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마당에 13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멍석을 깔고 둘러앉으면 반찬이래본들 우물에 담가두었던 열무김치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사발 가득 밀장국을 퍼 담아서 식구들 앞에 놓아주셨고 우리는 그 밀장국을 빨리 먹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얌전히 기다려야 했죠. 어여 먹자.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이마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앉아서 후루룩 면발을 들이켰는데요. 특별한 고명도 화려한 재료도 없었지만 그 밀장국의 맛은 지금껏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깊고 넉넉했고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한데 어우러진 멋진 한 끼였습니다. 제가 그리운 것은 밀장국뿐만이 아닙니다. 밀장국을 맛있게 먹다가 지나가는 이웃이 보이면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일로 와서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고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고 정을 나누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였고 우리는 그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특별한 재료 하나 없이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들어주었던 어머니표 밀장국 한 그릇이 요즘 따라 부쩍 많이 그립습니다. 여름 저녁 멍석 위에 둘러앉아 나누어 먹던 밀장국을 이제 다시 맛볼 수는 없겠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밀장국 한 그릇을 더 내어주며 사람 사는 정이 넘쳐났던 그 시절의 기억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별셋의 고향이었습니다. 아, 3832님 사연 들으시고 저의 어린 시절이랑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엄마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답글 주셨습니다. 엄마 생각나죠. 3832님. 그러게요. 이 진학님께서는 아침에 수제비 해 먹었는데 가끔 밀가루 반죽 밀어서 해 먹으면 반죽하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부지런하신데요. 아침에 수제비를 해서 드셨어요. 이 동구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 엄마는 콩가루 섞은 칼국수를 해주셨어요. 오, 담장에 열린 애동호박 하나 따고 어린 나물 넣은 콩가루 칼국수 한 그릇, 고명으로 얹은 양념 간장. 지금 사연의 풍경이 어릴 적 시골 풍경이라 더 새겨듣네요. 아, 참, 그림이 그려지죠. 네, 모깃불 속에 태워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 마당에서 멍석 깔고. 아, 이동구님, 우리 다 좋은 추억 한 자락씩은 갖고 있나 봐요. 저는 외갓집에 가서 그런 경험 해봤어요. 김미영님께서는요, 여름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맞아요. 할머니랑 큰 어머니께서 밀가루, 반죽, 손수 밀어 가마솥에 장작불 지펴 만들어 주시던 칼국수. 감자랑 조선호박 듬뿍 들어간 칼국수랑 수제비가 생각납니다. 김미영님. 저도, 네, 맞아요. 외갓집에, 여름방학 때 가면. 어린 시절, 참. 온 식구 다 같이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먹었던 밀장국의 추억. 저도 상상해보니까 너무 정겹고요. 저도 그 틈에 끼어서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엔 지금보다 사는 게 어려웠는데도 같이 나눠 먹는 인심이 참 넉넉했었네요. 뭐든 나눠 먹고 좋은 일, 기쁜 일 함께했던 그 시절 저도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이명식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명란젓은 오늘 드리고 고급 블랙박스 드려요. 네,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397님께서요. 현미씨,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이요. 자두 수확 시기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두 1차 수확하고 내려와서 선별 작업 중에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와, 벌써요. 노동송은 역시 트로트죠. 트로트 없으면 힘든 일에 흥도 안 나요. 크크. 선별하고 또 2차 수확하러 가는 게 일상입니다. 와, 아니 새벽 4시에 1차 수확하시고 2차로 또 가시는 거예요. 선별 작업 끝나고 몇 번을 가시는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 광주리가 아니라 양동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자두가 지금 와 보기만 해도 막 너무 감탄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아침에 대단하십니다. 9397님 힘내셔야 되는데요. 시원한 커피 오늘 드리는 날인데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노동요로 흥나는 트롯 두 곡 들릴 거예요. 아하, 좋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농사 지으시면서 예, 작물들하고 함께 노래 들으실 텐데 신나는 노래 먼저 9134님께서 신청해 주신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그리고 0802님의 신청곡 서른도의 여자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전호철님께서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동해 바다를 보고 하산하는 중입니다. 힘드네요. 그래도 참 좋습니다. 아니 그럼 이 시간에 대청봉에 오르셔서 동해 바다 보시고 이제 하산하신다고요? 언제 출발하신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대청봉 못 올라가 봤어요. 엄두가 안 나던데. 전호철님, 어유 대단하신데요. 그 풍경이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날이 좋았나 봐요. 에헤, 네. 하산길 조심하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참 좋다고 하시는데. 아유,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이명주의 돌이킬 수 있다면 함께 듣겠습니다. 아, 돌이킬 수 없다면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이 사고 영향받고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는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어려운데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입니다. 황전 2터널 출구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앞두고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는 공주휴게소 부근에서 비탈면 보안공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2: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3: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2: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윤상철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후 함께 들었습니다. 좋죠? 2198님께서요 사연 주셨는데 현미 언니 저는 43살 남편은 52세예요. 오, 우리 두 사람 늦게 만나 자연 임신으로 소중한 아기가 생겨서 얼굴 보러 병원 가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 너무 무섭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 남편이 너무 잘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서 앞으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임기택 여보야 사랑해요. 우리 행콩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아요.

0: 우선 축하합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아이고 참. 네. 지금 아기 얼굴 보러 간다고 했는데 초음파 사진 이제 초음파 검진하러 가나 봐요. 몇 주나 됐는지. 축하합니다. 근데 나이를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두 분이 약간 20대 그런 풋풋한 그런 그 나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198님 43이라고 그러고 하셨는데 아무튼 네 풋풋하고 좋습니다. 이건 뭐 나이랑 상관 있나요? 어쨌건 근데 관리 잘하세요. 남편분이 옆에서 잘 지켜주신다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문자 보내주세요. 몇 달 됐다 뭐 몇 달 됐다 이렇게 저도 알고 싶네요. 출산까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행콩아 무럭무럭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거라. 아이스커피 대신요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아기 소식도 좋아요. 좋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 보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시원한 아이스커피 모두 50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 주현미가 드리는 아이스커피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은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윤수천 시인의 손을 찬미함입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작은 손. 우리는 이 작은 손으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꿈을 꿉니다. 또 우리는 이 작은 손으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작은 손. 오늘도 우리는 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빛나는 것임을 보여준 이 작은 손.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작은 손들이 몰래몰래 만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손을 가졌습니다. 맑고 빛나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선우혜경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윤수천 시인의 손을 찬미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쉼없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손이죠. 손에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요. 굳은 살 바뀌도록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요. 지금도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농사도 짓고 기계도 돌리고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5555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는 한의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저희 원장님은 매일 치료실에 라디오를 켜놓으세요. 당연히 KBS 라디오만 쭉 이어. 덕분에 평소 라디오를 좋아하는 저는 라디오를 들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답니다. 특히 9시부터 11시까지는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오냐며 많이들 좋아하셔요. 항상 좋은 노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오, 한의원이시라고 그랬는데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참 한의원에 오신 어르신분들 다들 네,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동안 또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노래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죠. 오님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커피 드릴게요. 9060님께서는요. 밀양 얼음골에 살고 있는 백영순입니다. 2박 3일 동안 모임에서 신나게 놀고 왔더니 깻잎이 너무 많이 커 있네요. 놀 때는 좋았는데 깻잎이 너무 많이 커서 지금 따느라 힘이 들지만 잘 놀았던 만큼 부지런히 일합니다. 아, 근데 놀고 와서 또 다시 일할 때는 왜 그 기운이 충전이 돼서 그런지 막 기운이 나잖아요. 막.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셔야겠네요. 아, 신나게 놀았으면 그게 좋은 거죠. 9060님,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화이팅! 3529님, 이광조의 눈물로 쓴 편지. 이광조의 눈물로 쓴 편지 좋아요. 네, 청해 주셨고요. 송연옥님께서는 문희경의 그리움은 빗물처럼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기홍님, 임경자님, 483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신청곡 주셨고 패티김 조영남이 함께 부른 우리 사랑은 신동철님, 2459님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쭉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달콤한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0488님께서는요. 현미님, 대구 사는데요. 서울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구경도 하려고 온 지 4일째입니다. 나흘, 그러니까 4일째입니다. 공연도 보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핫플도 가보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대구보다 지하철 구조가 복잡하네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한번 잘못 들어가면 자꾸 헤매게 돼요. 라디오 듣고 나서 오늘도 점심쯤 새로운 곳으로 구경 가려고요. 즐거운 서울 여행 오늘.

오늘도 계속합니다. 오, 몇 박 며칠로 계획하고 오셨어요? 서울에 지인분은 안 계시고요.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지하철은요. 저도 네, 다 몰라요. 아니 어쩜 그렇게 그 잘 만들어놨는지 에스컬레이터를 그렇게 뭐 내려가고 막 높이 올라가고 아 그런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 0488님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거 도전하고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남은 여행 잘 즐기시고요. 화이팅.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특별 선물이에요. 5462님께서는요. 현미님 반갑습니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태권도 자격증 따러 가는 날이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말동무라도 해주면 힘이 날까 싶어서 아들 따라 나섰고요. 새벽에 출발하여 무주까지 따라왔어요. 좀 전에 시험 시작하고 저는 밖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 힘내. 네. 아이고, 뭐 만나고 헤어지고 참 인연이 아니면 또 헤어졌다가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참 힘드시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헤어졌다면. 근데 또 이게 오늘 시험 보는 데는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네요. 태권도 자격증? 아유, 네, 저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네요. 5462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9871님께서는요. 전통과자 공장에서 부업하는 70대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중국인, 베트남인, 카자흐스탄인들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다국적 외국인들 속에서 살게 됐네요. 작업장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 전통과자 공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좋은데요. 오늘 특별 선물이 아이스커피인데요. 아이스커피 대신에 도넛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함께 나눠 드세요. 러브레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762님 신청곡 주셨어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좋죠. 그리고 5006님께서는 전철의 해운대 연가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 남녀 중에서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는 사람들이 27%고요. 아직은 할

할지 말지 모르겠다는 대답도 25%로 나왔는데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는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론 결혼 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담과 책임이 싫어서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대답이 결혼을 후회한다는 대답보다는 두 배 정도 많았는데요.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될 때는 배우자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어서 라는 이유도 많았고 아이를 낳아서 함께 기르면서 느끼는 기쁨이 크다는 대답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로는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좀 달랐는데요.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여자는 시댁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공통적으로는 서로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너무 다를 때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행복하고 만족하는 결혼이 어딨겠어요. 좋은 순간도 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 결혼해서 얻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처음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고비를 잘 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한 날, 바로 결혼식 날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1969년 이정민 씨가 노래한 행복의 문입니다. 김문응 씨가 작사하고 김성근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는 신랑 신부를 위한 노래인데요. 예전에 사랑스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식을 올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이정민 씨의 행복의 문입니다.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027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안대원입니다. 출근해서 교통 안내 끝내고 잠시 커피 한잔 하면서 주현미님의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나온 세월도 있고 다가올 미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대관 딱 좋아 부탁합니다. 오, 노래도 딱 좋은데요. 멋져요. 0276님.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지금 커피 한 잔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낮은 더우니까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송대관의 딱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커피, 아이스커피 받으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 주현미의 러브레터 선물 받기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을게요. 확인 바랍니다. 화창한 하늘만큼 마음도 맑은 오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울 시내 사고로 막히는 곳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수어 쪽으로 관악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하는 데만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데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보니까 서울 요금소 부근 양방향에서 차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여기를 지나서도 안성 분기점에서 안산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가신다면 장성 분기점 부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뒤쪽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349님이 주셨습니다. 쥐팍 얼굴에 앵글이 쓰여진 그 티셔츠 입고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도 저거 입고 회사 가고 싶다. 아, 일단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박명수의 앵글이 티셔츠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아, 그 감사한 마음에 예,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양심적으로 출근용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밥줄이 걸린 일에는 쉽게 앵글이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싸우러 갈 때, 불의를 보고 나서고 싶을 때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앵글이 말고 헝그리 하신 분들, 오늘 치킨 노래방, 예, 치킨 맛있게, 하, 180도에 맛있게 튀겨가지고 저 해드리려니까, 아, 치킨 노래방에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언제나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 노래 좋아요. 아,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Attitude.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쥐팍 퍼스널 컬러는 쿨톤인가요? 흰 티셔츠가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웬만한 건 다 어울립니다. 예,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옷이 빛나기 때문에, 예, 아, 그랬구나. 여기 얼굴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액면이 안 되니까, 예, 배경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옷 뭘 입어도 옷이 티가 나네. 아, 맞네요. 예, 아, 쥐팍 티셔츠 입고, 학교 갔어요. 라고 따님이, 예, 전교 1등 하는 애네. 예, 공부 잘해. 이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이라고 그러지.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시대를 읽을 줄 알잖아. 어? 박명수 시대인 걸 알잖아. 지금 똑똑하다. 위대한 가이드 3 재밌게 봤다고. 예, 6236. 더 봐요. 더 보셔야 돼. 지금 진짜 재밌게 녹화했거든요. 봐주시기 바라고. 부산은 흐리고 바람이 엄청 불고 추워요. 라고. 이선영 씨. 참어. 참어. 아무리 추워도 지금 여름인데 뭐 패딩 꺼낼 거예요? 그 정도.

0: 참아야죠. 예, 참고요. 하루에도 앵그리할 일이 수십 번 있지만 먹고 살라고 꼭 참습니다. 예. 쥐파기 저 대신 화 좀 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싸질르고 그냥 끝낼 생각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코미디언이고요. 여러분께 웃음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부담은 제가 안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요 1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77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예. 국내 라디오 중에서 선물을 이렇게 77가지를 갖고 있는 77개죠? 예. 이 선물을 갖고 있는 라디오는 저희가 독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이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서요. 예. 몇 개월 동안 안 쓰면 안 되고 다 드려야 되거든요. 다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명수 초이스는 여러분들의 짜잘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그 고민에 정확히 100% 일치하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 고민에 딱 걸맞는 35년 예능 외길생을 걸어온 저로서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매칭을 시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2부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있어요. 노래방에서 이분이 만든 노래로만 2시간 가능하죠. 오늘의 가수는 히트곡 부자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연락을 안 해요. 한 살 차이인데 그냥 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키 더 큽니다. 윤종신 씨, 윤종신 씨. 사람 괜찮습니다. 제가 겪어본, 35년 같이 겪어본 연예인으로서 윤종신은 사람 괜찮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근데 안 괜찮은 사람을 안 괜찮다고는 말을 못해요. 진짜. 그냥 대꾸를 안 하죠. 예.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윤종신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35년. 역시나 인과응보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예, 인과응보 잘 됩니다. 예, 아주 뭐 1등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잘 되고 예, 뭐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예, 윤종신 피할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종신의 노래를 다섯 곡을 골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윤종신의 노래를 무조건 다 꿰차고 있는 분들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한 소절을 저희가 흘려드려요. 그리고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불러주시면 음정 박자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음정 박자가 너무 엉망이면 그건 땡인데 그 다음 부분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불러주면 치킨을 쏴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죠? 예, 윤종신의 노래 중에 뭐 요새 굉장히 많은 노래 있잖아요. 뭐가 있지? 나나나. 아니 나나니야 내가 내 좋니 좋니 빙수야 밥빙수 오늘 나와라 그대 향한 내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워워워워 뭐 엄청 많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노래들을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소절만 불러주면 치킨을 드린다 이겁니다. 예, 누군지 이름 안 밝혀도 되고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현우가 부른 택시 그건 안 되나? 이별 택시는 안 되나?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윤종신 만든 노래 아니야? 아닌가? 아무튼간에 윤종신과 관련된 노래가 나갈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듣고 여러분들 고민 사연, 짜잘한 고민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거 먼저 시작하고 윤종신의 도전치킨 노래방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예, 저 대쪽 같은 예능 외길 35년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초이스. 자, 여러분들의 짜잔한 고민들 소개해드리고 맞춤 선물, 예, 제가 35년 예능 외길 인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뒤숭숭해서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집중하지 집중합니다. 4256님이 주셨습니다. 사위가 차장으로 진급해서 회사에 축하 떡을 보내려고 하는데 백설기가 날까요? 오색 송편이 날까요? 글쎄요. 예,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백설기를 받아도 기분이 좋고 오색 송편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화려한 게 좀 좋지 않을까? 화려한 게? 나는 일단 백설기는 좀 하얗고 왠지 좀 진급이면 축하해 줘야 되니까 오색 송편을 보내면 좀 화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색 송편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색 송편 다섯 가지 색이죠. 예, 다섯 가지 색을 갖고 있는 그런 선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갑자기 애드립이 안 떠오르지 않네요. 송편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 예, 여기 있네요. 예, 케이크 교환권. 저희가 선물로 케이크도 있으면 좋잖아요. 축하할 일이니까 어울리죠. 예, 케이크 교환권이 여기 있어요. 31번에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용기 님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할까요? 한우집, 한정식집. 글쎄요, 이게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교포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 같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한정식보다는 한우가 낫죠. 바비큐, 한국 바비큐의 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한정식집은 우리는 뭐 정말 미친 듯이 맛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젓갈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젓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죠. 저도 외국 가서 먹어보면 입 한 입 먹고 안 먹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아프리카의 뭐 나라에 갔는데 저희들은 식사를 못하니까 김을 꺼내서 예, 김을 한국에서 가서 먹어. 너무 미치겠어. 맛있어가지고. 외국인 그 산악 저희 도와주신 분한테 김 먹어보더니 하나를 딱 먹더니 우리는 진짜 맛있었거든. 너무 힘들어. 먹어보더니 이렇게 썩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바다 맛이 납니다. 이 얘기하고 안 먹더라고. 진짜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근데 한국식 우리 저 한우는 진짜 지나가는 외국인 1,000명을 데려다 놔도 맛있다 그럴걸? 그죠? 그래서 저는 한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또 참, 우리가 한우가 또 있네요, 여기. 국거리용 한우가 있어요. 예, 46번에 있는 국거리용 한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는 한국 밥을 못 먹어가지고 현지식이 안 맞으니까 미치는 것 같아서 누가 김을 한 봉지 싸왔더라고. 그래, 그걸 뜯어가지고 먹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거기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날아가는 쌀에다가 먹는데 외국 딱 한 장 딱 먹더니 안 먹어. I think, tasty, see, 바닷맛 난다고. 예, 그리고 안 먹더라고.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바베큐는 뭐 어느 누구건 다 좋아합니다. 예. 윤은정님, 운동화가 더러운데 세탁소 맡길까요? 제가 팔을 희생해서 6,000원 아끼고 직접 빨까요? 6,000원을 아끼려고 직접 빤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유가 있거나 집에 계시면은 뭐 그냥 칫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바쁘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운동화를 빠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저 본인이 직접 빤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는 제가 6,000원 아끼려고 합니다. 예, 저도 해요. 저도 집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6,000원 아끼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6,000원 아끼려고 주차 몰래 골목에 다잖아요. 시간 6,000원인데 몰래 하잖아요. 솔직히 가끔 잠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주정차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5분만 탈착 된다고 그러다가 딱지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6,000원 아끼지 마시고 예, 주차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예, 뭔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6,000원 버세요. 6,000원이 작어? 그리고 또 내가 빨아야 또 이게 구석구석 잘 빨 수 있거든. 그러니까 6,000원 내고. 근데 한때 또 그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좀 빈티지한 운동화 있었잖아요. 이렇게 별표 그려져 있는 신발. 그 뭔지 아시죠? 무슨 구스 이런 거. 그거를 갖다 놨는데 저희 집에 계셔도 이모님이 그걸 쎄하게 빨아놨어요. 너무 더러워서 빨아놨다. 그 맛에 씻는 건데 그 빨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신발 뭐, 결국은 못 신었어요. 너무 하얘져가지고.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아, 본인이 직접 6,000원 아끼려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 셀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셀프로. 셀프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셀프로 하는 게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프. 뭘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요? 아니, 이건 재밌게 가자. 세탁소 이용권도 있는데, 우리가 셀프로 뭐, 우리가 셀프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안 맡기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저 엔지니어님도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샤워는, 그렇지. 머리 감고 샤워는, 우리 내가 하잖아. 샤워기.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지금. 세탁소 이용권 있는데 안 줘요. 맞춰줘야지. 내가 개그맨인데. 아, 이동숙 님이 주셨습니다. 내일 딸내미 생일인데 맨날 케이크 사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케이크 패스할까 말까요? 케이크라는 게 꼭 먹어야만 그게 그 살찌는데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 기분인 거지. 케이크 교환권 하나 드릴게요. 추접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보내드릴게. 예. 내가 박명수 쏴드릴게. 박명수 아저씨가 준 거야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김희보 님이 주셨습니다. 소개받기로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전 남친이랑 똑같습니다. 성은 다르고요.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괜히 찝찝합니다. 이름은 별개니까 만나본다? 찝찝하면 패스한다. 우짤까요? 그 이름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 왜 항상 사람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죠? 아니, 이름이 뭔 상관이에요? 예. 예전에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박명수가 한 명 있어요? 쳐보세요. 예. 동명이인들이 기분은 좀 안 좋겠죠. 박명수라서. 어디 가면 약 올리니까. 그러나 동명이인이 꽤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뭐 어디 의원도 계시고, 세무사도 계시고, 다 그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름이 똑같다고 안 만난다? 그분이 만약에 정말 대단한 분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무조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고 나간다? 예쁘게 하고 나간다.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지호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집 고3이 졸업사진을 백금발 가발을 쓰고 산신령 분장을 해서 찍겠다는데 말릴까요? 냅둘까요? 아니, 산신령이 되든 바다신령이 되든 어부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자기 추억 만들겠다는데 뭐 산신령 분장해서 아버지가 창피해요? 엄마가 창피해요? 아, 본인이 하겠다는 거 왜 냅두세요?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3이면 어른인데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어? 산신령이 됐든 뭐, 어? 용왕.

님이 됐던 그게 뭔 상관이야. 산타크로스가 됐던. 예. 산신령 분장 하게 내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산신령과 어울리는 선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머리 쓰는다. 아, 여기 있네요. 예. 산신령이 좋아하는 거 찾았습니다. 쌍화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신령 쌍화차 매일 드셔요. 쌍화차. 저희가 쌍화차가 54번에 있습니다. 54번에. 54번에 쌍화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산신령이니까 쌍화차 해야지. 아.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로 백수 35일 차입니다. 언제까지 쉬는 게 좋을까요? 100일까지 채울까요? 50일까지 쉴까요? 윤오식 씨. 아, 이 양반 참. 이름도 윤오식이야, 오식. 오자가 들어가잖아. 50일만 쉬세요, 50일만. 예? 이름에도 오가 들어가니 100을 왜 쉬어, 그리고. 아니, 일할 수 있는데 왜 쉬냐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나이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이. 예,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뭐가 폭락을 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뭐가 부도가 나 전혀 신경 안 쓰죠. 예, 현실 지금과 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50일만 쉬세요. 50일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왜 100일을 채워 지금 뭐하는 장난해요? 그래서 자 50일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의 반이잖아요. 100의 반 맞죠? 그럼 반과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나 봅시다. 반 여기 있네요. 예. 치킨 상품권 반반 됩니다. 반반 되기 때문에 치킨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려요. 머리 아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깔끔하게. 힘들어요. 애드립 내는 것도. 컨츄리 꼬꼬. 좋아. 오 해피.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노래가 더 좋아요, 저는. 예, 그죠? 아이돌 노래도 다 좋은데, 노래방 가면 결국 우리가 부른 노래는 이런 노래지. 그지 않습니까? 우리 저, 건칠꽃구 노래, 윤종신 형 노래. 자, 아, 또 계속해서 시작해야죠. 예. 안직환님이 주셨습니다. 청소기를 사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를 살까요? 무선 청소기를 살까요? 저는 무선 청소기 삽니다.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고, 뭐, AI, 뭐, 저, 피지컬 AI가 나오고, 뭐 로봇가 나온다고 해도, 아, 지금 멀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로봇가 나와서 인간처럼 청소해주고, 바퀴벌레 잡고, 이거 못해요. 안 됩니다. 지금 10년 있어야 돼, 10년. 지금, 예. 자기가 직접 청소하는 게 좋아요. 무선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무선 청소기로 하세요. 그러면 무선 청소기와 관련된 선물이 있는지 볼게요. 무선. 다 유선이고, 무선. 아, 예. 무를 살려면 어디 가야 되죠? 마트에 가야 되죠, 마트. 예, 무, 배추 이렇게 살려면. 아, 마트 이용권을, 40번에 있는 마트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와 관련된 거니까. 연결되죠? 안 되지 않죠? 100% 안 되지 않죠? 되면 안 되면 컴플레인 하세요, 제가. 예. 자, 망고님이 주셨습니다. 회사에 비밀로 사귀고 있는 사내 커플이 있는데, 남친과 같은 날짜 여름 휴가 냈더니, 팀장님이 둘이 사귀냐 하시는데, 사실대로 말할까요? 계속 시침이 뗄까요? 알 때 알더라도 무조건 시침이 떼야 됩니다. 예, 세상에 예, 아, 어떤 진실이 예, 계속 숨겨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저 뭐,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야, 이거 비밀이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없어요. 시침이 떼세요. 아, 야, 아니라고. 예, 시침이 시와 관련된 선물 뭐가 있을까요? 시. 봐, 시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서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노래방이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치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치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애 바람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나 왜 이렇게 잘하지?
7: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먹힌 노래방. 자, 전국 2채널 생방송으로 예, 전국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유일무이합니다. 자, 남들이 부를 때는 저걸 아이고 야 저걸 저런 아이고 틀리나 싶지만 막상 내가 불러보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치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는 남자, 제가 좋아하는 형 윤종신 씨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윤종신 씨의 히트곡이 적혀 있거든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요,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 몇 번을 설명해도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빙수야 밥빙수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하면 딩동댕동 하고 지금 치킨 튀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쏩니다. 바로 쏩니다. 아시겠죠? 예,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노래방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샵 8910 윤종신의 윤종신이 없으면 못 사는, 예, 진짜 윤종신의 완전 팬들, 예, 극팬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신 노래는 내가 다 꿰차고 있다. 치킨 바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기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창피할 일 없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시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노래도 예제 있을 수 있어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자, 고속도로 로맨스.

0: 자, 윤종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전 치킨 노래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다음 소절을 부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빙수야 밥빙수야 그럼 사랑해 사랑해 이거까지 아니에요. 좀 그 다음까지 부르셔야 돼요. 예,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뒤에까지. 자, 윤종신을 사랑하고 윤종신의 모든 노래를 꿰차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딩동댕 받는 순간 치킨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05번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1: 아, 네, 그냥 강릉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십시오.
0: 좋습니다. 예, 윤종신 씨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군에서?
1: 아, 네, 제가 한 벌써 20년 전이긴 한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상군사령부 있을 때 윤종신 씨는 그 군악대에 잠깐 계시다가.
0: 예, 예.
1: 아마 그 당시에는 문선대라고 해서 국방부로 다 차출돼서 갔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때 잠깐 그렇게 저랑 같이 배식도 받고 둘 다 체크해가지고 입영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때 느낌도 사람 참 좋죠?
1: 굉장히 이렇게 수줍음 많은 그런 네. 사람으로 보였었어요, 그때.
0: 예, 네, 예. 네. 아, 뭐, 지금도 수줍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1: 아, 그리고 키도 저보다 좀 작더라고요.
0: 키는 저보다 많이 작아요. 예, 예. 예.
1: 네네네.
0: 제가 더 커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아, 윤종신의 노래는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1: 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알고는 있긴 합니다. 네.
0: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요. 자, 이건 몸풀이입니다. 몸풀이. 해보고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가 네. 나가고 다음 소절을 부르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그럼 같이 이제 목을 푸는 의미에서 같이 불러볼게요. 팥빙수입니다. 빙수야, 시작! 빙수야!

0: 높지만
1: 그렇죠. 자,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0: 1번 가겠습니다.
1: 1번 존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2: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1: 다음요.
0: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죄송합니다.
1: 아깝습니다.
0: 아깝습니다.
1: 아, 본인 저 죄송한 제가 MC거든요.
0: 네네네.
1: 아깝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예.
0: 알겠습니다.
1: 한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네가 시작.
0: 네가
2: 사랑해서
1: 자, 이번에 마지막 스킨 반말이 갑니다. 반말이. 자,
0: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1: 좋아. 반말이도 날렸습니다. 예.
0: 아,
1: 윤종신 좋아한다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0: 옛날 노래 다 아는데 아.
1: 이것도 옛날 노래 축에 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정답.

0: 됐어요, 됐어요. 내려, 내려. 진짜 모르네, 몰라.
1: 맞네요. 뒷부분 모르네요, 지금.
0: 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왜 못했어요? 잘한다며요.
1: 아, 죄송합니다.
0: 떨려요?
1: 아, 너무 떨리네요. 근데, 전국 방송은 처음이니까.
0: 아니, 그럼 저기, 로컬 방송은 네. 해봤어요?
1: 아니, 아니 로컬은 좀 많은데.
0: 아니 그리고 이 존니는
1: 네.
0: 그 다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이걸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1: 네네.
0: 예,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릴게요.
1: 그 죄송한데 혹시 저희 가족들 전국 방송인데 한번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0: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가족 중 아, 네, 가족 중에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한 분.
1: 울비 형이 사랑한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개봉 선물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분 2291번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595 하나님이신가요? 595 하나님 전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어, 여성분이신데 윤종신 좋아하세요?
2: 어, 네, 윤종신을 사랑하고, 아까 1번이 강릉이라 하셨는데, 저는 동해시에 살고 있거든요.
0: 예, 예.
2: 강씨기 때문에 제 이름은 강종신이라고
0: 알겠습니다.
2: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 어,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예, 저희 애기 아빠랑 같이 욕실 공습하고 있어요.
0: 아이고, 더우신데

0: 고생 많네요.
1: 네.
0: 스피커폰이세요?
1: 아니요. 아, 지금 욕실 안에 있어서 아, 울리나요?
0: 너무 울리는데 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왜냐면 애청자들이 네. 조금 답답해.

0: 2번.
1: 됐어요, 됐어요. 됐고요. 2, 3, 4, 5 중 하나 골라주세요.
0: 4번 하겠습니다.
1: 몇 번이요?
0: 4번이요.
1: 4번. 본능적으로 주세요.
2: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1: 다음이요.
0: 처음에 봤던 순간이라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오, 오, 오, 오, 오, 오.
1: 들렸어요. 들렸어요. 이제 지금 한 마리 날라갔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리기. 반말이 이제 반말이에요.
0: 아, 네.
1: 자, 어디서 틀린지 안 가르쳐 줘요. 여기서 맞추면 아. 반말이에요. 땡기지 마. 자, 문제 한번 다 주세요.
2: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0: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아, 이 근데 저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0: 네.
1: 어떻게 갑자기 이걸 알아서 불렀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0: 제가 솔직하게. 저희 애기 아빠랑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애기 아빠가 지금 옆에서 알려주죠? 엄청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아,
1: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방송 네. 방송법상 그건 안 돼요. 치킨 반말이 취소. 치킨 반말이 취소.
0: 아, 네, 네.
1: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살고 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꽁냥꽁냥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윤종신 좋아하면서 왜, 아, 이걸 몰라하면 어떡해요. 아유.
0: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1: 근데 왜 몰라요? 떨려서 아, 그래요?
0: 네, 많이 떨렸어요.
1: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스타 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저 남편분 안부 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구 하나님 갑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방금. 윤종신 얼마나 좋아합니까?
3: 아, 윤종신 씨, 그,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을 때,
1: 네.
3: 그때 완전 팬이었다가, 네. 얼굴 나오고서부터 조금,
1: 예.
3: 안 듣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아니, 안 듣기 시작할 때까지, 뭐로 그런 말씀 하세요? 나도 얼굴 없는 가수로 계속 있길 바랬어요. 예, 예. 근데, 네. 근데 입이 방정이라서, 이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이제 지금은 워낙 좋아하시겠죠. 예.
3: 네, 그럼요.
1: 자, 일단, 윤종신 노래 다 알고 계시죠?
3: 네, 뭐.
1: 자,
3: 네.
1: 몸풀이 가겠습니다. 팥빙수 같이 한번 네. 불러볼게요. 빙수야, 팥빙수. 같이 가죠?
3: 녹지마,
1: 빰빠라바라. 빙수야, 팥빙수야.
3: 사랑해, 사랑해.
1: 아, 좋은데요. 자, 2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3: 2번.
1: 팥빙수입니다. 나갑니다. 자.
3: 서서히 졸인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1: 아 운이 좋았어 이거 솔직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3: 예,
1: 계신 거예요?
3: 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 맨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따 합격하셨습니다
3: 네.
1: 자
3: 네, 감사합니다
1: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3: 네
1: 감사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아, 557 하나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전화를 어디서 하시나요, 지금?
4: 여보세요?
1: 전화를 어디서 하시나요?
4: 아, 저 지금 작업실에서 하고 있어요.
1: 그러세요? 윤종신 좋아하세요?
4: 아, 네, 윤종신 좋아합니다.
1: 어디가 좋으세요?
4: 원래 얼굴은 모르겠더니 노래가 좋더라고요.
1: 얼굴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엉망이지. 자, 좋습니다. 그럼 윤종신 노래 같이 팥빙수 한번 불러볼게요. 몸풀이 시작. 빙수야. 팥.

0: 누구야?
1: 헤이!
0: 어?
1: 그걸 모르면 어떡해? 몰라요?
0: 아니요. 아,
1: 사랑해. 좋습니다. 연습 됐어요.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3번하고 5번 중에서요?
0: 3번이요.
1: 3번. 환생입니다. 주세요. 오늘라 그대 향한
0: 내 마음. 다시 한 번만.
1: 안 돼. 그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오늘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자, 다음.
0: 오세.

0: 안타깝네요. 예. 자, 어디가
1: 어디
0: 컨니 하셨죠?
1: 아니요.
0: 컨니 했잖아요, 지금. 앞에서 불러준 소리 다 들렸어요.
1: 에? 앞에서 누가 불러줘요?
0: 안 불러줬어요?
1: 혼자 있는데.
0: 진짜요?
1: 네, 거짓말
0: 혼자 있는데 신호단속 그 소리는 뭐예요, 그러면? 신호단속 주민이 다 들린 거 운전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운전 안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혼자 있다면서요?
1: 네.
0: 자,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로 좀 안 보여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사는 정확히 맞추셨어요. 예.
1: 네.
0: 잘하셨습니다. 자, 저.
2: 반말이. 예.
0: 반말이. 반말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말이 아니고 한 마리 드릴게요. 그냥, 예. 자, 잘하셨고요. 예.
1: 네.
0: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9: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2026 린 트로트 콘서트 퀸 오브 세라나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도전치킨 노래방 다음 주에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게 해볼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참여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존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정비해야 할 도로가 많습니다. 작업 구간 주위에서 지나셔야겠고요.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안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포승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강천터널 부근의 정체 작업 때문입니다. 면원 부근의 작업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구간 작업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 양방향의 정체는 차선 작업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알림 문자가 오죠. 띵동. 얼마 결제했는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문자죠.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번 달 누적 사용액을 일부러 흐린 눈을 하고 안 봅니다. 보면 벌써 이만큼 썼어? 스트레스 받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잠시 닫아두는 거죠. 요즘 좀 많이 먹었다, 빗장이 풀렸다 싶을 때는 일부러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아요. 건강검진하고 나서 결과지가 와도 신경쓰기 싫을 때는 일단 서랍에 넣어두죠. 이게 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뭐 그런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한테 시간을 줘야죠. 잠시 모르는 척하는 유연함도 있어야

인생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도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는 묻어두세요. 흐린 눈 하면서 다시 마주할 힘을 채워보죠. Emergency.

0: 글로리아 스테판의 발음과 그리고 비트가 아주 귀에 팍 꽂히는 노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닥터 비트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이었습니다. 여기는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은 뭐 미국의 라틴 팝 댄스 밴드인데요. 정말 근사한 밴드죠. 닥터 비트님, 나 음악과 춤의 비트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 흥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안병숙 씨, 와 백디 빨간 티셔츠 멋있어요. 이소영 씨도 귀여운 붉은 악마 백디. 김유숙 씨, 백디 붉은 티 내일 경기 미리 응원하네요 하셨습니다. 예, 오늘부터 좀 우리 태극 전사들한테 기를 보내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대1 예측이 많네요. 네, 2부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의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이죠. 이기면은 32강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요즘 뭐 다들 축구 전문가라 아시겠지만 48개국이 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조 1, 2위가 이제 32강에 가고요. 조 3위 중에 성적이 좋은 팀 8팀이 32강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승부를 해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면은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조 3위 할 가능성이 물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조금 힘들어지니까 정말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손은희 씨, 상쾌한 수요일, 날씨 좋고 기분 좋고 백디 오라버니 알통도 보고, 에? 제가 일어나서 제가 알통이 있나요? 없는데. 백뮤직 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송정화 씨, 2대1로 대한민국 승리 예측해요.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AI도 저와 같이 예측하더군요. 어제 저도 2대1로 했는데, 그랬군요. 유미수 씨, 내일은 저도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할까 봐요. 대한민국. 이거 하셨네요. 머릿속이 뭐 이런저런 생각이나 걱정으로 꽉 차 있을 때 머릿속을 청소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음악 아닐까요? 맛있는 점심 먹고 기운 내시고요. 복잡한 속은 음악으로 좀 오늘도 채워보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DJ 천이한테 모두 보내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 뭐 웃는 사람 앞에서는 장사 없죠. 일 꼬이고 계획 틀어져도 웃으며 넘기는 분들 근사해 보이시잖아요. 실수해도 웃고 화가 나도 웃어 넘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마이크 올드필드가 작곡을 하고 기타도 친 네, 작품이었어요. Moonlight Shadow. 영국 사람이죠. 마이크 올드필드. 노래는 스코틀랜드 가수입니다. 매기 레일리가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이 달빛 아래에서 슬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 노래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제임스가 노래한 Love Me More란 노래였어요.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은 너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직 얘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헌신할 준비가 안 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면 네.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타적이 좀 돼야죠, 사실. 네. 조혜영 씨가 알통 보려고 보라 켰는데 없네요? 왜요? 보실래요? 네. 안 나오네. 얘가 숨었나 봐요. 조혜영 씨가 뺏기는 알통 말고 숨통. 답답했던 내 마음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아유, 혜영 씨가 또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미 씨가 백디 오빠 붉은 악마 머리띠는 없나요? 빨간 티셔츠랑 찰떡인데.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린 건요. 그건 없고 머리띠는 없고 안경을 빨간 거를 썼어요. 우리 인피디 이거 줌인 한번 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 빨간 안경. 네. 그렇다고요. 열심히 뭐라도 해야죠. 네. 박유민 씨, 백디 오랜만에 뵈요. 항상 밝고 편한 미소로 반겨주는 백디님 건강하시죠?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세요. 네, 유민 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씨, 복잡한 머리 청소하러 백뮤직 들으면서 소래산 둘레길 걷고 있어요. 완전 깨끗하게 청소하고 2시간 후 내려가려 합니다. 오, 사실 저도 이 산에 갑니다만 가면은 그 왜 오르고 내릴 때 휴지 같은 것도 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치울 엄두가 안 나는데, 야, 이 김경자 씨는 대단하십니다. 달달한 거 드시고 당 충전하시라고 이타적인 우리 경자 씨한테 미니 도넛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선경 씨가 아들이 어제 멕시코로 갔는데 도착했을 텐데 전화 한 통이 없네요. 걱정은 안 해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나 같으면 가서 동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근데 미소식이 소식 다 생각하세요. 이분이 지난번에 야 너도 코너에서 음성사연 소개됐었잖아요. 아들이 그 아이스크림 회사 이벤트에 당첨돼서 월드컵 직관하는 행운을 얻게 됐다고.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해서 제가 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갔군요. 유경희 씨, 출첵합니다. 저는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촉수화 통역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하지만 오래 방송해 주세요. 맞춤법이나 글씨가 틀렸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우, 이건 뭐 하나도 안 틀렸어요. 띄어쓰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촉수화라는 게 이제 수

그거를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유경희 씨, 어머니하고 드시라고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정혜 씨가 청하신 영국 전설이죠. The Beatles의 Let It Be.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럼 해결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가수고 배우인 마티카가 노래하는 Toy Soldier였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중독은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Beatles, Let It Be, 마티카, Toy Soldier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이민자 씨, 지난주 금요일 월드컵 멕시코전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응원하면서 봤어요. 컴퓨터 모니터로요. 만 3살 아이들은 대한민국 짝짝짝짝 제법 박자를 잘 맞추고요. 상대팀이 공을 몰고 가면 안돼 안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 2살 아이들은 응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아직 서투니까 저거 하면서 손가락으로 공을 가리켜요. 너무 귀엽다. 돌진한 아이들은 돌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 돌진한 아이들도요? 아무 때나 손뼉을 치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그렇지. 형아 언니야 뭐 누나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니까 지도 좋은 거죠, 그죠? 공을 가지고 나와서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응원했답니다. 우리는 늘 한 마음입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저 웃죠. 내 아들 놈은 5살 땐가 6살 땐가 축구 교실을 보냈는데 상대팀이 볼을 넣어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피야 구분을 못했지만 귀엽긴 했어요. 8738님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치과 의자에 누우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간호사분한테 아 누나 너무 아파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동을 딱 멈추더니 정색하면서 제가 누나 맞아요? 묻는 거예요. 내일도 가야 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죠? 그저 웃습니다. 병원에서는 누나, 언니, 아가씨, 뭐 의사, 오빠 뭐 그런 안 되잖아요. 병원 옮기세요. 이소연 씨,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보다 체지방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 원래 체지방률 49%였어요. 몸무게 반이 지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35%로 줄였어요. 신나서 가족 톡방에 자랑했죠. 근데 오빠가 자기는 14%래요. 저희 오빠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래요. 저는 쭉 굶고 걷고 뛰고 했거든요. 노력과 인생이 덧없어서 그저 웃음만 납니다. 남자 여자 체지방률 다릅니다. 근데 오빠가 거의 운동선수 수준이네요. 6에서 13%래요 운동선수들은. 남자들은 건강한 체지방률이 14에서 24입니다. 그러니까 25% 이상이면 높은 편이고, 여자들은 운동선수가 14에서 20이에요. 건강한 범위 체지방률은 21에서 31. 그러니까 32 이상이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소연 씨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AI. 2175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딸, 엄마가 인터넷으로 영양제 하나 사서 보내댄다. 평소에도 아빠는 엄마 대변인인 것처럼 전화를 하세요. 딸, 엄마가 복숭아 먹고 싶다는데 딱딱하고 맛있는 걸로 사서 보내래. 딸,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오래. 아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엄마 핑계대며 하는 거죠. 엄마한테 슬쩍 물어보면 엄마는 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시거든요. 딸 눈치가 보이시는 걸까요? 오늘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드립니다. 그저 웃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평생 속아드리세요. 하얀 거짓말이니까요.

스웨덴의 세계적인 일렉트릭 댄스 뮤직 듀엣이에요. EDM 듀엣입니다. 옥스웰과 인그로소가 노래한 More Than You Know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공감하셨죠?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뭐 이렇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김홍관 씨가 그 간호사님은 사연 보낸 분보다 나이가 어리셨을 텐데 누나라고 해서 열받으신 듯.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렇게 해서도 열받고 또 간호사님한테 누나 이름은 그렇잖아요. 이현주 씨 알고 보니 엄마는 물복을 좋아했다. 뭔 얘기죠 이게? 김영임 씨 속아드릴 아버지가 계신 게 부러워요. 많이 속아드리세요. 제 말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0498님 백디 아들이 결혼했는데요. 다 지들만 아는 것 같아서 섭섭해요. 제가 요즘 치과 다니고 힘들어하는데 엄마 어떠시냐고 물어보지 않고는 자기 애기 앞니 빠졌다고 사진 찍어 보내네요. 아들 결혼시켰더니 지들만 알고 섭섭해요. 98님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98님도 지금 그 지만 아는 아이 그 키울 때 엄마 아빠가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절대 아이들이 뭐 못됐거나 뭐 지들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견해 하시고 예 사랑해 더 사랑해 주세요. 2824님 고3 엄마예요. 기말고사 앞두고 예민한 공주 때문에 TV도 못 보고 남편하고 대화도 못해요. 남편하고 밖으로 나와서 대화해요. 지금 고3 수험생들 집은 다 그렇죠 뭐. 걔네들이요. 큰 벼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잘 모시세요. 김영임 씨가 노래 듣고 사연 들으시면서 오늘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네요. 선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삶의 지혜를 느낍니다. 거기 백디의 음악은 감사한 동반자죠 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요. 재밌는 사연도 많아요. 딴지 거는 사연도 많고요. 아까 저 비틀즈 레딧비 들으면서 김민호 씨가 봄비, 장맛비, 겨울비 그리고 레딧비 이런 사연도 있고요. 김원관 씨는 어디로 내리삐까? 네. 홍영미 씨는 주식이 내리삐. 조영 씨가 내 몸무게나 내리삐. 네. 이런 사연도 많습니다. 늘 환영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기원전 개그,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아재 개그 다 환영합니다. 2151님의 신청곡 지금 배달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 사연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사용료가 있는 우물정 1061 샵 1061로 문자 주시고요. 돈 쓰지 마시고 KBS 어플리케이션 KONG입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KONG 치시면 예쁜 콩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으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콩 까세요. 자, 2151님의 신청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에요. 아주 근사한 노래죠. 이 마이클 부블레가 투어 중에 연인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홈이라는 노래.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랑하는 당신이 있는 그곳이 집이고 그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151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부터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꼭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청하셨죠.

오늘 첫 곡은 그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었죠. 닥터 비트라는 노래. 네, 좋은 노래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듣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0640님이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청하셨어요. 듣고 왔습니다.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지만 사랑은 거리를 초월해요. 언제나 당신은 함께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더 좋겠죠. 싸움만 한다고요? 네, 그럼 떨어져 계세요. 전 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군무원으로 부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90년생 우리 아들 희태가 두 주 동안 학습 교육 끝나고 지금은 원격 교육 중이래요. 독서실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교육 잘 받고 행복하게 근무하라고 이 엄마가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장현정 씨가 엄마를 아들을 응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468님이 내일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째라고요. 와, 그렇군요. 네. 마이클 잭슨 우리 곁을 떠난 지 그렇게 됐네요. 이진학 씨도 마이클 잭슨 노래 들려주시니 감사의 문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무적의 선곡입니다 하셨고 박광호 씨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네. 마이클 잭슨 좋아하시는군요. 좋죠, 마이클 잭슨. 한 시간이 참 짧죠. 네, 그 짧은 시간을 실감합니다. 벌써 1부 끝곡 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영국의 남성 듀엣 헐츠가 노래하는 미라클이라는 노래입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의 기적을 기다립시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만나죠.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작업하는 곳이 많고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발안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부곡 부근의 정체도 사고 때문입니다.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는 두 군데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강천터널 부근과 면원 부근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내천에서 내천 4터널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동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1차로와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2터널 출구 지점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어요. 호주의 가수고 배우죠. 팝의 요정 올리비아 뉴튼 존의 목소리였습니다. Hopelessly Devoted to You. 그러니까 뭐 의역하자면 당신만을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얘기죠. 그 여주인공이었죠. 영화 그리즈에서 거기서 샌디 역을 했는데 샌디가 사랑하는 데니, 그러니까 존 트라볼타를 향한 그런 마음을 이 Hopelessly Devoted to You라는 노래로 영화에서 했습니다. 네, OST죠. 최유원 씨가 올리비아 언니 이 노래 전주 들으면 심수봉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명곡이죠. 5836님 백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도 다시 또 자소서 작성하고 있는 20대 취준생입니다. 아이고 자소서만 몇 번 쓴 거예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선생님들이 공채 떴다 빨리 와 얘기하셔서 불같이 달려들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 꼭 붙여줘 간절해 나 잘할 수 있다고. 네, 5836님 참 요즘에 아주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 자소서만 쓰고 취직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죠. 아유, 제가 어떤 얘기로도 위로가 안 되겠죠. 고혜경 씨,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이게 뭐죠? 아, 제 지금 티셔츠 앞에 하얀 바탕 글씨 그거죠. 네. 강수경 씨가 마이클 잭슨의 뭐 밴, 빌리진, 비리, 트릴러, 데인저러스, 힐 더 월드, 유 아 낫 얼론, 주옥 같은 그의 곡들 중에 하나를 같이 듣고 싶어요. 그의 기일입니다 하셨네요. 내일이죠? 네, 아마. 그리고 오늘 1부 끝곡이 유 아 낫 얼론이었습니다. 강수경 씨. 마잭 좋아하시는군요. 그 히컵 송이죠? 그러니까 히컵, 그러니까 그 딸국질 창법. 아유. 근사하죠. 자,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은 일주일의 땅 중간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날이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시작하기 때문에 인백션의 백뮤직이 시작될 때면 이제 경기가 끝날 시간인데요. 우리 선수들, 우리 태극전사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야겠죠. 우리도 응원을 보태는 의미에서 지금 일부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 점수를 보내고 계신데요. 승부 예측 한번 해보죠. 오늘 마음껏 예상해보세요. 스코어를 정확히 맞힌 분 10분을 뽑아서 붉은 악마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시원한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대 문어 백천이라고 지난번에 체코전을 맞춰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상 스코어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2-1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번에

0: 뛰면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뛸 거고요. 우리 역시 그럴 거고. 그래서 큰 골차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2-1 정도 예측을 해봅니다. 그냥 예측이죠. 여러분들 한번 몇 대 몇 예상하시는지 예측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내일 결과를 보고 10분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아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콩 가입해 주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노래 두 곡 들었어요. 영국 밴드 쿡타북스가 노래한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엔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이 영화 음악이죠. OST입니다. 프랑스 영화 라붐2의 OST죠. 그 당시에 그 소피 마르소 16살이었죠. 예, 고1인가 그랬을 겁니다. 주연을 했었는데 책받침 스타로 떠올랐죠. 라붐은 그 뜻이 댄스 파티죠. 예. 그리고 방금 끝난 노래는 김은 씨가 청하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2026년 올해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의 OST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렸을 때 16살 때 데뷔합니다. 그러니까 소피 마르소처럼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컨트리 노래를 하다가 이제 팝 컨트리로 다시 돌아갔다가 예, 지금은 여러 장르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컨트리 곡을 오랜만에 부른 거예요. I knew it, I knew you. 테일러 스위프트가 키가 180cm 되죠. 와, 저 웃으면은 제가 조금 클 것 같은데요. 네, 한 2cm? 우리 임PD가 고개를 숙이네요. 184라 이거지 자기는. 아, 186인가? 얼마죠? 야, 180이 넘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그시 아래를 늘 내려다보고 있겠죠. 오경희 씨, 고양이 목욕시키고 애들 점심 챙겨주다 보니까 벌써 1시가 넘어 있었네요. 아유, 많은 걸 하셨네요. 제가 오늘 내일 이제 있을 남아공 경기 스코어 맞추기, 예상 스코어 맞추기 지금 상품을 걸고 말씀했는데 7113님이 2대 0입니다. 32강 당연하고 가자 16강. 네, 이번에 남아공을 이기면 16강이 아주 좋은 청신호가 켜집니다. 왜냐하면 저쪽 팀, 그러니까 다른 조하고 경기가 좀 수월해요. 네, 나라들이. 0957님은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를 걸고 스코어 내기를 했는데 저는 3대 1로 이기는 걸로 했어요. 세 골 시원하게 넣어서 안정적으로 32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오랜만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네요. 킵해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사실 가족들하고 내기하거나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뭐 이렇게 내기하잖아요. 저도 기분 좋죠. 아니 본인이 내기에 저도요. 예, 네, 그죠? 이를테면 뭐 저쪽이 이긴다고 했다가 지면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죠?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요. 전은재 씨가 3대 1승, 조연수 씨는 2대 1, 아 2대 0승, 4801님은 2대 0으로 가자. 우리가 이성재 씨 1대 0 남아공 승리요. 그렇게 남아공 승리는 많지 않지만 이성재 씨 만약에 저 내기했으면 완전히 다 가지게 하시겠는데요. 김성열 씨 저도 2대 1승, 이도원 씨는 3대 1승. 강혜자 씨도 2대 1승. 2대 1이 지금 많아요. 저도 2대 1이라고 그랬는데. 3315님은 대한민국 3대 1로 승리 예측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우리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일찍 교체하지 않기를. 맞아요. 윤승로 씨군요. 아, 한 번만 더 할까요? 9156님. 백디저 인천의 이정화예요.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월드컵 빨간 티셔츠도, 그러니까 붉은 악마 셔츠죠. 그때 함께 판매했어요. 한국팀이 1승할 때마다 붉은 악마 티셔츠가 완판돼서 가게 끝나자마자 남대문

눈으로 달려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대량 구입하고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도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꼭 승리하리라 믿어요. 2-1로 이깁니다. 화이팅! 지금은 반찬 가게를 하는데 활력 넘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내일 꼭 태극전사들이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엔 노래 세 곡 이어드릴 거예요. 미국의 포크락 남성 트리오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당신을 진정 사랑하지만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1부에 그 저스틴 제임스라는 가수의 노래 그 Love Me More라는 노래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 노래죠. 그리고 영국의 슈퍼밴드 아시아의 Heat of the Moment.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 사랑을 망쳤어요. 당신께 사과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라는 노래. 그리고 스웨덴의 하드락 밴드입니다. 그 인트로 신디사이저 연주. 지금도 전 세계 스포츠 경기장 행사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입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를 향해 출발하는 그 인류의 모험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빠바바바 그거요.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아시아 Heat of the Moment. 유럽 The Final Countdown.

예, 지금 오스의 가족으로 보이는 오늘 아주 그냥 옷을 다 맞춰 입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 환영합니다. 자, 김홍관 씨가 눈치를 챘네요. 3대주가 나왔어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대양주 선곡 1세. 이런 스토리텔링 선곡 좋잖유? 하셨나. 우리 선곡의 달인이라는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임선달 PD의 선곡.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드네요. 아시아로 왔죠. 히트 오브 더 모먼트. 유럽으로 갑니다.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승리의 팝송인가요? 박규희 씨. 네, 그럼요. 하현정 씨. 추억의 팝송 신나요. 스코어 맞추기 계속하고 있는데 9366님 대한민국 3대 1승리입니다. 제가 이런 맞추는 스코어 항상 틀리는데 이번에는 맞출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온다고요. 예,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 맞은 분들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요. 라이브로. 흔히 왜 나만 아는 숨은 명곡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차트 1위하거나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좋다 이런 입소문이 난 노래예요. DJ 천이도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바로 생일 축하송입니다. 약간 우기는 건가요? 언젠간 숨은 명곡이 되길 바라면서. 네. 아니구나. 언젠가는 흔한 명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안경옥 씨. 축하해주는 문자는 병원에서만 오네요. 자, 축하합니다. 아유, 경옥 씨. 제가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2723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백천오라버님 축하곡 듣고 싶어요. 제 이름은 임승혜예요. 축하합니다. 최윤수 씨는 백천영 자칭 백뮤직과 백천영의 생일송 전도사 책에 봐라 최윤수입니다. 책에 봐라가 아니라 책에 봐라군요. 부천시 상호대차 동료들과 별빛마루 도서관 직원들 생일 축하해달라고 사연 계속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 반장인 백은태님 생일이에요. 백천영 통해서 꼭 축하받고 싶어요. 오랜 동안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유공자이기도 하죠.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백은태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5904님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민기 씨 생일 노래 듣고 싶어요. 생일 알람을 꺼뒀는데 깨톡 업데이트 되면서 활성화가 됐는지 모르는 사람

사람한테도 축하톡이 오는데 기분은 좋네요. 인기쟁이시군요. 4218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내가 깜빡했는지 미역국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아침에 그냥 나왔네요. 이름은 김장묵입니다 하셨어요. 아우 축하합니다. 아내가 깜빡할 리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녁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어떡하지?

김정민 씨가 비비 위난스의 Love Thing을 청하셨죠. 네. 아, 비비 와이난스군요. 좋아하는 곡 신청해 놓을게요 하면서 좋은 음악 늘 감사합니다. 백디님 하셨는데 좋은 음악이죠. 미국의 가스펠 리듬 앤 블루스 가수입니다. 비비 와이난스 Love Thing. 당신과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죠. 난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김정민 씨 청하신 비비 와이넌스의 러브 땡에 이어서 3878님이 내일 남아공전 2대1 승리합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달달한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UB40 버전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청하셨죠.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이 곡을 수십 년 후에 다시 불러서 레게 리듬으로 빌보드 100의 싱글스 차트에서 1위를 했죠.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운명이에요. 내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노래. 이어서 아주 개성 있는 가수 시아의 Unstoppable 정순아 씨가 이 노래 청하셔서 같이 들었어요. 네.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죠.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만큼은 누구도 날 꺾을 수 없어라는 얘기인데 내일 아마 우리 태극 전사들이 그런 병을 받을 겁니다. 8796님이 백천영님 생축성 시작 부분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같아요. 형님의 기타 시작 부분 들을 때마다 그 노래가 늘 생각납니다. 언제 정식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경기 광주에서 형님의 영원한 팬 윤광재 올림 하셨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제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전곡을. 3286님 안녕하세요 백디. 내일 4대1 대승합니다. 미래에서 왔어요. 오, 스코어 이미 알고 오셨군요. 미래에서. 이희숙 씨 저는 내일 월차 냈어요. 응원해야죠. 우리가 3대1로 이길 겁니다. 9763님 사연으로는 선물 받을 자신 없고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긴다에 걸어서 수박주스 받자 행운이여 내게로 아자 하셨어요. 7460님은 2대0입니다. 한 골도 허용하기 싫어.

하셨고, 3663님은 5626번 버스 운행합니다. 버스 운행하다 보니 참여는 못하고 매일 듣기만 해요. 내일 0대 0 무승부로 32강 진출합니다 하셨고, 1390님 아니 메시도 5골 넣고 호날두도 2골 넣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 못한다는 법 있습니까? 저는 3대1로 봅니다 하셨어요. 아무튼 내일 결과를 봐야죠. 자,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미국 밴드 그 익스트림이라는 밴드가 있죠. 거기 리드 기타리스트가 포르투갈계 미국인 누노 베튼코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음악 대중문화 잡지죠. 롤링스톤즈에 선정된 위대한 기타리스트 명단에도 오른 사람입니다. 누노 베튼코트가 노래하는 크레이브라는 노래예요. 난 머릿속에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내 스스로를 가둔 죄수 같아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인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도 양지터널 4차로에서 사고 났고 더 가서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는 공사하면서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57분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142님께서요. 응디, 저는 왜 매일 이 시간만 기다릴까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응디를 짝사랑하나 봐요. 매일 함께하고 싶은 목소리 들으러 오늘도 시간 딱 맞춰서 왔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짝사랑이라뇨.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 사랑 우리 사랑 반짝이. 은디가 애정하는 우리 반짝이분들 만나러 예쁘게 단장하고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꽁냥꽁냥 핑크핑크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홍진영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 분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 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또 저를 짝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저한테 빠지셔가지고 이수민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활기찬 목소리 듣고 힘내서 일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수님께서 저는 그냥 106.1 고정입니다요. 내 스타일이요. 옛날에 이런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통통한 수박님께서 매일 2시는 응디와 저 단둘이만의 시간이에요. 남편이 질투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좋은걸요. 남편분이 질투하세요? 남편분 같이 들으세요. 뭐 질투라고 그러세요. 같이 꽁냥꽁냥 들으면 좋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부는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회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할 거고요. 2부는요. 여러분들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 정말 선배님 대선배님이 오셨어요. 남진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은비토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드릴 말씀 있죠. 내일이요. 내일. 내일은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3차전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디가 빨간색 응원티를 입었거든요. 내일 진짜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실 거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KBS ETV와 함께 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표님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응디도 열심히 응원하고 올게요. 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기게 좋다. 우리 언제나 김소영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골든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전철에 툭툭 털고 일어나 였어요. 이진학님께서 오늘 남진님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걸렸네요. 개탔다. 그니까요.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 만나기도 힘든 분인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나와주신다니. 김경수님께서 오늘 2부에 남진오빠 기대돼요.

웅디. 저도 사실 남진 선배님은 뭐 같이 그 음악방송 대기실이나 뭐 이렇게 인사드리면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길게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반짝이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남진 선배님을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떨려요. 8934님께서 응디응디 저 오늘 세종으로 출장 왔어요. 잠깐 숨 돌리고 있다가 곧 있으면 선생님들 연수해주러 들어갈 건데요. 매번 강의를 해도 매번 떨리네요. 극 내향형 인간인 저에게 응디 에너지 좀 나눠주세요. 덤으로 응디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빌리고 싶어요. 도레미파솔 이 음으로 도레미파솔 스톤을 좀 높여서 안녕하세요.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낮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마이크만 갖다 대면 저도 높아져요 톤이. 저도 극 내향형 인간인데 아 참 그 한번 강의하고 어디 뭐 서고 무대 서고 이러면은 저도 한 시간만 있으면 하루 이틀은 알아 누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뭐 요령이 생기는 거니까 잘할 수 있어요. 3936님께서 응디 저 어제 빵 먹으면서 라디오 듣다가 임플란트가 빠진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그런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치과 바로 가서 치기로 바꿔 왔어요.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가 저는 안 좋네요. 모두 치아 관리 잘하세요. 근데 임플란트가 그거죠?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 그거 잘 안 빠질 텐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것도 무슨 갈비를 뜯은 것도 아니고 빵 먹으면서 그 빵이 좀 딱딱했나요? 참 황당한,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진짜. 치료 잘 받으세요. 아니 좀 단단하게 쪼아달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빵 먹으면서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1223님께서 딸이 여행을 가서 딸이 키우는 고양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어찌나 이쁜 짓을 하는지. 저 동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고양이는 너무 이쁜 걸 어쩌죠? 쿵아 할머니랑 잘 지내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집에 아빠들. 무슨 강아지 키우고 뭘 됐어! 이렇게 놓고서는 데리고 오면 세상 누구보다 끌어안고 물고 빨고 이뻐 죽겠다고 산책은 자기가 무조건 시키다 하면서 데리고 나가고. 이뻐요. 요즘 고양이도 개냥이라 그러죠. 개냥이. 애교도 많고 옛날 고양이들처럼 새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교도 많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대요. 요즘 고양이는 그리고 또 산책도 나갈 수 있다던데. 목줄해가지고. 아유 같이 있는 동안 할머니랑 잘 지내 쿵아.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안성훈의 인생은 알록달록, 우유진의 사랑꽃.

안성훈의 인생은 알록달록, 오유진의 사랑꽃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김동학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자주 들었는데 혼자 자영업하다 보니

바빠서 사연은 오늘에서야 처음 남겨요. 그래도 귀로는 늘 듣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혼자 자영업하시면 엄청 힘드시죠. 그래도 바빠도 또 귀로는 한쪽 귀는 또 응디 목소리 듣고 계셔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김예준님께서 팥빙수 주문했는데 빙수도 종류가 너무 많네요. 저는 메론빙수 주문했는데 기대됩니다. 응디도 빙수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침을 먼저 삼켰어요. 그럼요. 빙수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여름 되면 또 빙수는 필수로 또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도 맛있고 망고 빙수, 망고 빙수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거 먹다가 이제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빙수를 엄청 많이 먹어. 저녁마다 먹어. 여름이어가지고. 김은실님께서 응디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침에 엄마 밥 줘로 저를 깨우는데 오랜만에 듣는 소리라 그런지 듣기 좋네요. 있는 동안 집밥 많이 해줘야겠어요. 아,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매일 붙어있던 아들이 기숙사 있느라고 떨어져서 자는데 와가지고 엄마 밥 줘 이러면은 오, 뭐 줄까 뭐 줄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어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4511님께서 한 달 전 무심코 들어온 보라에서 은가님 목소리 듣고 푹 빠져서 2시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편의점 일이라 문자 참여는 자주 못하지만 보라 켜놓고 반짝이분들이랑 즐기고 있어요. 편의점에 알바할 때 저도 참 라디오 친구가 됐었는데 이게 손님이 갑자기 오고 뭐 이러니까 사연 보내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잠깐 틈날 때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요즘 북중미 월드컵 중이잖아. 나도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은 무조건 KBS 중계 보면서 응원 중이지. 응디가 하도 얘기해서 나도 알고 있어.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근데 월드컵에 과몰입한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 더 있거든. 그건 바로 우리 남편이야. 지난주 금요일이었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2차전 경기가 있는 날이었지?

0: 여보 일어나. 이러다 지각하겠어. 여보 빨리 일어나라니까.
1: 지금 몇 시야?
0: 7시야 7시.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
1: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늘 연차 냈어.
0: 에? 진짜? 오늘 연차 냈어? 왜? 무슨 일 있어?
1: 아 오늘 축가하는 날이잖아. 집에서 편하게 응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도 잘게. 그리고 일어나서 같이 응원하자. 괜찮아.
0: 시간은 어느새 흘러 오전 10시.
2: 자 우리 가족들 모이세요. 자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0: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당신이 축구에 진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휴가까지 낼 건 아니지 않아?
2: 아니 회사에 있으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못하거든. 자 딸들아 너희도 어서 나오렴. 이제 곧 있으면 경기가 시작된단다. 자 함께 응원하자. 으아 굿 좋았어 잘한다 그지. 으아 아리야 그러면 안 되지. 제발 제발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안 돼. 이대로 끝날 수 없어.
0: 여보 자기 안 그래도 혈압 높은데 혈압 오르겠어. 혈압약 좀 챙겨줄까? 화 좀 그만 내. 그리고 소리 좀 그만 질러. 조용히 좀 하면서 보자 제발.
2: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김소연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오늘은 김송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사연에서 남편분께서 휴가를 내면서 진짜 축구에 진심이신가 봐요. 이런 분 많으시죠. 당연하죠. 우리 국가대표 우리나라 대표팀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응원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너무 몰입해가지고 휴가까지 내면서 와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면서 혈압이 좀 평소에 높으신가 봐요. 근데 이거 혈압약 챙겨줄 정도로 흥분을 하신 거니까 아내분께서 걱정될 만하죠. 김두리님께서 오메 과몰입하는 사람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 뭐 보통의 아들들이나 아빠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3337님께서 4년에 3일인데 무조건 연차 때려야죠. 이것도 때린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쵸 그쵸 예, 맞아요. 4년 만에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3일인데 해야죠. 미숙아님께서 월드컵 축구 경기에 연차는 잘했어요. 굿굿굿이에요. 정지영님께서 축구에 미친 남자를 이렇게 말하죠. 축미남. 이거 뭐든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충미남 굉장히 축축해 보여. 괜찮은데. 홍종원님께서 우리 남편도 대한민국 경기 있는 날은 독서실에서 바로 올라와서 응원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부상 없이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승리를 기원하면서 물음표로 돼버렸어. 아 맞아요. 진짜 다 제쳐두고 응원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정숙님께서 저희 집 남자들도 축구 보면 자기들이 선수들보다 더 선수고 마치 감독 같답니다. 이거 진짜 공감이에요. 보고 있다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기서 저기

저게 패스를 했어야지 이러면서 그 훈수 계속 두잖아요. 들리지도 않는데. 고혜경님께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할 때는 과몰입해요. 이기고 있으면 빨리 시간 가서 끝났으면 좋겠고 지고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서 한 골 넣었으면 하고요. 제 내일 우리나라 선수들 부상 없이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시죠? 에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KBS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롯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류원정의 출세 정슬의 살만합니다.

류현정의 출세, 정슬의 살만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주은세님께서요, 저희 아들도 축구만 봅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네요. 오, 축구 아주 잘했었나 봐요. 강정림님께서, 우리 집 남편은 그냥 TV 깨고 들어갈 판이에요. 그니까요, 진짜 이 정도로 과몰입한다니까요. 오, 많은 그 남성분들은 이렇게 준수님 아드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구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축구 게임도 엄청 잘 나왔잖아요. 진짜 막 그 선수들 해갖고 움직이는 것도 엄청 이렇게 할 수 있고 거의 감독처럼 진두지휘하면서 게임을 하더만요. 전명우님께서, 파이팅 KBS 응원합니다. 그럼요, KBS와 함께 해주세요. 미소가은님께서, 스포츠 중에 축구는 집에서 보고 야구는 딸과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데 직접 보면 진짜 실감 나면서 신나요. 저도 옛날에 야구에 한번 좀 심하게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야구 경기장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직접 가서 응원하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도 엄청 다르고, 근데 축구는 어떻겠어요? 저도 한 번도 그 대표 경기 하는 데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와, 그 일단은 우리 그 붉은 악마들, 그 응원 소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크 노래 부르면서 목 찢어져라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골 하나만 넣어봐요. 완전 난리 나지 그날은 뭐. 1099님께서, 저는 이른 넘은 엄마랑 같이 내일 축구 경기 볼 거예요. 우리 엄마 축구 광팬이에요. 와, 좋습니다. 내일 이제 다들 이제 또 낮에 아침에 하니까 뭘 먹으면서 보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라 일단 뭐 목청껏 응원해야죠. 일하다가 중간에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운전하면서 또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건 KBS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미리의 흥타령.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토론토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남진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끝까지 즐겨주세요. 심수봉의 젊은 태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김포대교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청담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포승분기점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비봉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막히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 부곡에서 군포까지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짜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남진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가요계의 올타임 레전드, 그림자만 봐도 90도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 멋진 대선배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만큼은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래요. 오빠! 오라버님! 사랑하는 우리 남진 오빠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저는 트로트 가수 은가은이라고 합니다.
1: 네, 우리 은가은 씨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불렀어.
0: 저야 뭐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네. 일단 뭐 시작하면서 제가 주제 넘게 오빠라고 외쳐서 좀 죄송합니다.
1: 저 편한 거. 저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오빠입니다.
0: 그러세요? 네,
1: 가장 가수 중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가장 귀에 마음에 익을 거예요 아마.
0: 영원한 오빠죠. 네. 저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지만 옛날 같으면 자주 뵀었는데 요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아쉬웠던 모든 얘기 좀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갖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런 날도 오네요. 박명숙님께서 남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은숙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빛이 나십니다. 소녀 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팬입니다. 이제는 어느덧 70대 할머니가 되었네요. 홍정아님께서 남진 여러분이 반가워요.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 소리 들리세요. 부정맥 아니고요. 설레입니다. 이 시간 너무 기다렸어요. 양미수님께서도 남진 가수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너무 멋지게 오셔가지고 진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와.
1: 아 요즘 분들이 다 보이죠.
0: 예 맞아요.
1: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희들 때는 듣는 것도 쉽지 않았고 보는 것은 나중에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나 봤을까.
0: 맞아요. 아까 네. 선배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 TV 프로그램도 TV가 없었고
1: TV가 없는 시절이죠. 오직 라디오.
0: 와 라디오로만
1: 라디오도 오직 이렇게 영상에 오직 듣는 거.
0: 와.
1: 근데 정말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실감이 안 나죠.
0: 그러니까
1: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0: 세상이 좋아졌죠. 네. 그 사이에. 와 그러면 데뷔도 라디오로 노래를 홍보할 수 있었고 오로지 방송 나오는 거는 라디오로만.
1: 저희들은 저희 또래 가수들은 네. 라디오의 깊은 추억과 그리움이 있고 라디오에 많이 뭐라 그럴까 라디오 없는 가수는 없죠. 히트고 뭐고 모든 활동은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출연이라는 것은.
0: 그러면 얼굴을
1: 안 비춰죠 전혀.
0: 얼굴을 몰랐겠네요.
1: 전혀 모르죠.
0: 그럼 목소리로만 듣고
1: 오직 히트곡. 지금하고 다른 게 지금은 라디오 TV 브라운 시대니까 히트곡이 부족해도 가창력만 있으면 사랑받고 인정받죠. 그때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고 춤을 잘 춰도 노래 히트곡 없으면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0: 그랬구나. 오직 목소리로만.
1: 그렇죠.
0: 와. 진짜 이런 분을 제가 모시고 지금 이제 자 요즘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시죠?
1: 네 60주년 하고 있습니다.
0: 데뷔 올해로 61주년 되셨습니다. 와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 저희도 이제 사실 저희 까마득한 후배들도 진짜 나도 60주년 70주년 뭐 이런 거 상상은 하거든요. 실감이 어떠십니까?
1: 글쎄요 이제 나이가 한 60된 것 같습니다.
0: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 뭐
1: 노래 흔지가 60년이 되는데
0: 네.
1: 정말 되돌아보면 한 6년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빨리 갔군요.
1: 뭘 한 게 언제 이렇게 가버리네요. 생활 속에서 물론 이제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유는
0: 네.
1: 60년 동안 가수로서의 그래도 많은 팬들이 오빠라는 그 환호 소리에 거기에 매출했다고 그럴까? 거기에
0: 취해서 살아보니
1: 예.
0: 벌써
1: 거기에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세월이.
0: 지난 주말에는 경북 문경에서 공연을 하셨고요.
1: 네.
0: 올 연말까지 공연 계획이 쭉 잡혀있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0: 지금 많은 분들이 남진 오빠 건강 비결이 뭐예요? 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1: 물론 체격이라는 게 관리도 잘하고
0: 네.
1: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참 좋아했어요. 축구도 좋아하고 수영, 운동을 참 좋아했고
0: 폐활량이 좋으시군요.
1: 근데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게 그게 가장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노래를 가까이 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분이 언짢을 때 이럴 때 저는 술을 못하니까
0: 술을 안 드세요?
1: 안 먹는 게 몸에서 못 받았어. 그것도 고맙죠. 못 먹겠어, 안 먹었으니까.
0: 네네.
1: 그 이제 노래를 하면 모든 걸 풀어지잖아요. 노래 안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고.
0: 맞아요.
1: 슬픔은 슬플 때, 기분 기쁠 때, 노래로서 모든 걸 표현하니까 발산할 게 있고 모든 감성을. 그래서 참 지금은 가수지만도 노래라는 게 저에게 참 소중하고 고마운 직업이구나. 예, 네, 그렇게 깊이 간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0: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최고의 건강 관리는 노래를 가까이 해서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도 진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우리 반지분들도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거든요.
1: 그래서 사람이 이제나 그때 네. 당시엔 잘 몰라요. 그때 당시 잘 몰라.
0: 네.
1: 지나고 보니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된 거죠.
0: 선배님 공연이야 뭐 두 말할 것 없이 최고일 거지만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선배님. 바로 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도시락인데요. 이 전국의 산의 진미가 다 모인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0: 기본 반찬부터 뭐 스페셜한 음식까지 직접 어떻게 좀 자랑을 해 주신다면요.
1: 60년 됐기 때문에 팬들이 제가 20대 때 초반에 데뷔해서 그때 팬들이 10대 소녀들이에요. 지금 60년이면 그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0: 같이 익어가는군요.
1: 예, 예. 예, 그 제가 음식을 또 전라도 사람이라 맛깔스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1: 김치, 파김치, 무김치, 갓김치, 예, 저기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그때는 극장 무대가 전 생겼어요. 극장 무대가 오직 지금까지는 예술회관 생각도 하지 마시고.

0: 그냥 극장 한 100석에다가 입석 한 3,400석.
1: 네.
0: 그 하루에 4회 공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달, 두 달씩 했어요. 그때 시절이.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1: 그럼 목이.
0: 아, 근데 이제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1: 다 같이 이렇게.
0: 예, 제가. 그때는 리사이틀이 아니고.
1: 네.
0: 아, 콘서트가 아니고 리사이틀이었어요.
1: 아, 리사이틀.
0: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순회 공연 다니고 그랬죠.
1: 우와. 진짜 쉴 틈이 없으셨겠어요.
0: 그때 공연은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남자 가수, 여자 가수,
1: 네.
0: 다섯, 코미디언 둘, 사회자 하나,
1: 분위기 띄워주시는
0: 무용수 하나, 이런 식이죠.
1: 그냥 아예 쇼를
0: 그렇죠.
1: 하시는 거네.
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1: 네.
0: 소위 말하면 스타가 이런 분들에게 만들어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콘서트라는 게 생겨서 혼자 거의 다 하죠. 그때는.
1: 그때는 같이 이렇게 무대를 꾸몄군요.
0: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1: 진짜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반제분들도.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께서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0: 네.
1: 제목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아주 심오한 제목인데 어떤 곡인가요?
0: 글쎄요. 타이틀 제목 그대로.
1: 네.
0: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긴 세월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아무래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1: 네.
0: 되돌아보면서 느낀 마음. 그때 당시에 어땠었고 지금 생각은 이렇다. 자, 그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긴 네, 노래입니다.
1: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선배님?
0: 네, 네.
1: 남진의 지금까지 사는 동안.

0: 너무너무 좋네요. 남진의 지금까지 사는 동안 곡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 가사가요. 예. 진짜 버릴 가사가 하나도 다 가슴에 콕콕 박혀요.
1: 타이틀 그대로. 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잖아요.
0: 네. 네.
1: 그러나 아쉬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특히 부부관계라는 게
0: 네.
1: 그게 재밌잖아요. 좋을 때는 끌어안고 거시기 할 때는 돌아눕고 이 작사가 유명하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조은파 선생님.
0: 아,
1: 작사에다 작곡에다
0: 작곡까지 하셨구나. 네. 아, 가사가 너무 그 선배님이 나지막하게 부르시는데 진짜 그 우리 후배 가수들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아직 우리 또래 가수들은 막 힘주면서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힘을 싹 빼고 그 인생을 얘기하고 싶은데 와, 이건 진짜 뭐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는
1: 노래라는 기분보다는
0: 네.
1: 내 살아왔던 삶을
0: 맞아요. 얘기해
1: 그대로 내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0: 네.
1: 그대로 그냥 얘기한다고 그럴까요?
0: 그러니까요.
1: 진정성 있게 정말 미안한 점도 많고 자 세월이 가면은 다 의리로 정으로
0: 네.
1: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잘 살아보자. 못다한 사랑을 그런 꿈이 있는 거죠.
0: 너무너무 좋습니다. 박규희님께서 가사가 참 와닿네요.
1: 예.
0: 참 삶이 무언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2430님께서 역시 말해 뭐해 최고죠. 안경님께서 인생을 즐기실 줄 아시는 우리 오빠 남진.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선배님은요 곡을 내실 때 또 수많은 히트곡이 계시잖아요.
1: 네.
0: 신곡을 어떤 기준으로 발매를 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1: 제일 네. 선곡 1번 순위가
0: 네.
1: 저는 작사입니다.
0: 아, 가사.
1: 네, 가사가. 네. 가사가 와야만이 그 멜로디가 부르지거든요.
0: 오.
1: 가사가 감동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0: 아.
1: 네. 그런데 예, 가사가 좋아야 되고 첫째.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그 가사하고 마음에 전달하는 뜻이 멜로디가 연결이 잘 되고.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0: 네.
1: 우리가 체격이 아무리 좋아도 패션, 옷을 잘못 입으면 멋이 있어요, 없어요?
0: 없어요.
1: 전혀 없죠.
0: 네.
1: 편곡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0: 아.
1: 이 노래는 좀 특이한 편곡이요.
0: 네.
1: 제가 그동안의 편곡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만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오랫동안 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편곡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만나본 아. 분인데 그 인연이라는 게 꼭 유명하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니, 우리도 데뷔 때 뭐 우리 저 은강 씨도 유명했어요? 나도 무명 가수로.
0: 그럼요.
1: 예, 노래가 또 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다, 영화 하다가 이거 하게 되는데.
0: 우와.
1: 그러니까는 그 편곡자도 처음 만났는데 오히려 더 산뜻하고 싱싱한 거라. 어, 깔끔해. 예, 때가 묻지 않고.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익숙치 않으니까.
0: 아, 네.
1: 세련된 것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0: 네.
1: 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노래는 어느 노래나 마찬가지지만 진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편곡이 처음에 듣다가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그 선율이 쫙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똑같구나, 노래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편곡의 의미. 심플한, 이거 굉장히 심플해, 편곡이.
0: 가사를 더 잘 들리게.
1: 그러니까, 테크닉이 많지 않아요, 편곡이. 맛을 많이 드실게. 양념을 많이 안 쳤다고.
0: 네네네.
1: 그게 이 노래하고 맞더라고요.
0: 그치. 담백하게 부를 수 있으니까.
1: 참 좋죠.
0: 자, 정말 잘 들었습니다. 편재분들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선배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우리 남진 선배님께서 부른 명곡을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남진의 명곡의 향연.

0: 님과 함께
1: 올라오면서 귀국해서 71년도에 귀국해서 와서 그 3년의 공백을
0: 우와.
1: 공백이란 굉장히 가수한테 힘든 건데
0: 네.
1: 이 노래로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행운의 곡이죠.
0: 아, 맞아요. 해병대 생활하시다가
1: 그렇죠.
0: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서
1: 네. 올라오면 허위안에 있었습니다. 청룡부대 24개월
0: 멋있어요. 그냥 그 해병대라는 말이 선배님 너무 잘 어울려요.
1: 아 예. 아주 어릴 때 제 로망이었어요.
0: 네네. 지금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예,
0: 이 곡에.
1: 예.
0: 와, 아니 너무 멋있는데요. 아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시지만 저거 와.
1: 제때가 20대인데.
0: 예, 꽃미남이셨네요. 꽃미남. 와, 아니 근데 진짜 패션도. 지금 입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와 진짜 멋있으시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한 모습이네요. 오빠라고 부를 만하네요.
1: 청바지 입었네.
0: 이 노래를 만드신 남국인 작곡가님께서 남진 너에게 어울리는 노래 만들었을까 한번 들으러 와 라고 하셨는데 네. 약속을 5번이나 취소할 정도로 너무 바쁘셨다고.
1: 참겸재하는 분인데 화가 나가지고 이 곡을 날 곡을 안 주려고.
0: 어머.
1: 아니 화가 나니까 자기가.
0: 그러니까 계속 약속을 못 지키시니까.
1: 예. 근데 이제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이라 야 이 노래는 남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홀드 시키고 저를 불렀어요. 그냥 오라고 안 오니까 야 네 특수 수당 줄 테니까 와라. 용돈 준다고.
0: 어머.
1: 얼른 갔죠. 그 앉아 계시더라고.
0: 예.
1: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0: 아, 화가 나지 많이 하셨구나.
1: 5번 연락했는데 그때도 내가 바빴어 굉장히.
0: 예, 그럼요.
1: 영화도 하고 뭐.
0: 예.
1: 그래서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이 발표해가지고 다시 공백을 깨고.
0: 이건 진짜 이 하마터면 진짜 다른 가수한테 예,
1: 그렇죠.
0: 갈 뻔했겠네요.
1: 갈 뻔했죠. 가수들이 그런 곡이 많아요.
0: 그 대한민국 최초로 오빠 부대를 만든 분이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 노래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1: 아니 이 노래 전에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월남 갔다 와서
0: 네.
1: 뭐 오빠 그래 춤을 듣게 된 게 극장쇼 전생기 때
0: 네.
1: 그때 내가 가슴 아프게 막 나왔어요.
0: 아 가슴.
1: 예, 그러다가 노래라는 건 그 시대 리듬을 얘기해요.
0: 아
1: 이게 지금 고고거든요. 고고.
0: 네, 네, 고고.
1: 쿵쿵 따다 쿵쿵 따이고 제가 20대 데뷔했을 때는 트위스트.
0: 트위스트.
1: TWIST 트위스트. 둔둔단단 둔둔단단 둔둔단단단 Come on everybody let's go Twist again like a little someone 그거 팝이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제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새까만 동자의 아가씨 그 뒤로 따리따리따리 따따라 그 트위스트가 그 노래가 나오니까 그때 극장 지방에 가면 10대 소녀들이 오빠 소리가 그때 나오고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0: 그냥 진짜 그 전미경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모두의 로망이었죠. 선배님도 저는 이렇게 진짜 살고 싶은데 선배님도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죠?
1: 아 그럼요.
0: 자 대표님 아 선배님의 대표곡 들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시간을 점프해서 좀 더 과거로 이동해 볼게요.
1: 예, 예.
0: 노래 주세요.

0: 다시 응. 한번
1: 그 시절 최고의 영화 히트 영화죠.
0: 1969년도에 나온 곡인데 네. 이 곡이 영화 주제곡이었는데 영화도 화제가 됐지만 노래가 엄청난 그렇죠. 히트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 노래가 히트할 때 선배님이 베트남
1: 네, 이 노래가 네. 그때 된 후평이 속평이 나올 정도요.
0: 와.
1: 1편 나오고 네. 너무 히트해가지고 2편까지 나와가지고

0: 막 부르다가 재벌랑 가게 됐습니다.
1: 근데 진짜 그 뭐 노래는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네. 그 전쟁터에 계셔가지고 이 인기를 실감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0: 거기는 국내 군대 생활과 다르죠. 네. 전쟁터 그러니까. 죽냐 사냐 그뿐이죠.
1: 거기서 죽을 고비도 넘기셨죠.
0: 몇 분 넘겼죠. 몇 분. 네, 몇 분
1: 넘겼죠. 진짜 저희는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0: 해병대가 제일 위험한 네,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1: 와.
0: 죽지 않았으니까
1: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게
0: 감사하죠.
1: 본인으로서도 진짜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얘기.
0: 그렇죠.
1: 그때 베트남에 계실 때 위문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0: 한 박스로 왔어요. 사과 박스로.
1: 와, 어떻게 알고 주소를 어떻게 알고?
0: 왜냐면 뉴스에 다 나오니까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청룡부대를 하면 다 그냥 우리 보안 오니까.
1: 가는군요.
0: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헬리콥터로 박스 하나씩 다 들어왔어요.
1: 와.
0: 근데 거기서 히트가 그 이제 혼자 못 보잖아요.
1: 네네.
0: 수백 장 추천해. 그 보다가 이쁜 아가씨 사진 나오면 놈들이 나 몰래 팬레터를 해가지고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1: 어?
0: 그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1: 아 팬분들이 이제 본인 사진을 이렇게 보내시는.
0: 보는 분들 있겠죠. 네.
1: 그러면 이제 예쁜데 하면 몰래 이렇게.
0: 저희들이
1: 주소.
0: 내가 혼자 못 보잖아. 그걸 다 동료 우리 전우들이 보니까.
1: 네네.
0: 또 외로울 때니까.
1: 맞아요.
0: 근데 사진이 딱 마음에 들면은. 계속적으로
1: 편지를 네, 보내서
0: 인연을 가져가지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요.
1: 와, 결혼을 했어요?
0: 네.
1: 와, 진짜 그 선배께서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살면서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람찬 게 해병대 생활이라고 들었어요.
0: 아,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자면 하나 인간이잖아요. 한 남자잖아요. 제 삶에 삶은 누구나 직업이 가수라는 것뿐이지
1: 네.
0: 삶은 여기 있는 사람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1: 네.
0: 네, 그러나 그 삶의 기본은 우리 사회인하고 똑같아요. 그 모든 기본을 그래서 월남전이 있어서
1: 네.
0: 해병대에서 전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좀 오래 걸렸을 텐데.
1: 그 남자 군대 갔다 오면은 바뀐다고 네. 그 얘기가 진짜 맞는 말이네요.
0: 아주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해병대는 좀 무서운 곳이에요. 싸나 뭐. 많이 맞아요. 지금은 빠따 없다 돼. 우리는 빠따 맞아야 잠잤으니까.
1: 아, 이렇게 좀 매질을 해야지.
0: 편해. 미리 빨리 맞아버려야지. 안 그러면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1: 아, 그런 시절이 또 있었군요.
0: 그래서 해병대가 센 거예요. 기압이 세기 때문에.
1: 그 미소관님께서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고 참 재밌어요. 이거 빠져들죠. 진짜 저희가 시간만 많았다면.
0: 싫어하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자. 대표곡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0: 그렇지.
1: 이 곡은 선배님께서 인생곡으로 꼽아주신 노래예요.
0: 그렇죠. 후반전에
1: 네.
0: 내 가수 레이스의 후반전 60년을 3등을 한다면 후반전을 만들어준 곡이죠. 이 노래가 가요예요 이게?
1: 트로트.
0: 트로트 아니죠.
1: 가요예요?
0: 아니 우리말로 하지만 믿음 민감하게
1: 네.
0: 이런 노래는 전부 외국 노래죠.
1: 아~
0: 고고 디스코 예를 들면 민감하게는 고고 쿵쿵 따따 쿵쿵 이건 락앤롤
1: 따따라따라따라탄 아 락앤롤
0: 미워도 다시 한 번은 뭘 같아요?
1: 너 어떤 거야?
0: 미워도 다시 한 번
1: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어떤 겁니까?
0: 이태리 깐소네요.
1: 아
0: 다 그래요.
1: 다 그런 거 영향을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0: 아니 우리나라 노래가 다 그래요. 트롯 노래도 있지만 대중성이 이제 대중성이 있어서 다들 부르는 거죠. 아 우리나라 외국 노래 많아요. 굉장히 많고.
1: 근데 이 곡을 3년 준비한 노래가 있었다는데 다 미루고
0: 예.
1: 둥지를 타이틀곡으로 뽑았을 만큼 듣자마자 감이 팍 왔던 노래라고요.
0: 운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3년 살다 와가지고 공백이 또 있었어요.
1: 네.
0: 3년이라는 게.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도 많이 변하고 또 사회가 많이 바뀌고
1: 네.
0: 세대도 바뀌었잖아요.
1: 맞아요.
0: 좀 외롭고 이제 또 이제 끝날 때가 됐나 생각이 드는데
1: 네, 네.
0: 처음 보는 작곡 신인 작곡가를 만나서 우연히
1: 네.
0: 제가 3년 동안 이 공백을 예, 하려고 배우려고 준비했던 곡 12곡을 내일 모레 발표를 하는데 네. 빨리 나오는데
1: 네.
0: 누가 이 곡을 하나 놓고 갔어요. 모르는 사람.

0: 사람이. 어. 딱 들어보니까 어 이거야.
1: 어머머.
0: 열동을 스톱시키고 이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넣어서
1: 소름.
0: 나온 노래예요. 이 운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게 무서워. 우리 저 은가 씨도 아마 굉장히 느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것은.
1: 진짜 그 그때마다 기회가 오는 것 같고 운명이 있는 거고 다 그런데 그거를 잘 잡아야지만 사실
0: 그렇죠?
1: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0: 그 캐치 못하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인간은 공평해요. 다 한 번씩 잡냐 못 잡냐.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 문제죠.
1: 선배님이 그 감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0: 그게 복이죠. 복.
1: 양미수님께서 둥지 노래 듣고 있으면 저절로 춤춰야 돼요 이러는데 요즘도 선배님들 선배님 이곡 공연하실 때 저도 영상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춤을 아주 맛깔나게 추시거든요. 춤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죠?
0: 저도 그것도 흔히 저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1: 네.
0: 이래 춤춘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옛날 라미레 선배님 네. 최희준 선배님
1: 네.
0: 대한민국 간판 우리 이제 남인수 선배님, 혜인 선배님 춤춰요. 점잖게 명함 하나 들고 헤이요 치면 끝이 요거요 다.
1: 네.
0: 인상은 이제. 근데 저는 네. 학교 다닐 때 가수와 꿈이 아니고
1: 네.
0: 연극이었어요.
1: 네 저는.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노래 팝송이었어요.
1: 아.
0: 엘비스 프레슬리.
1: 네네.
0: 폴란카.
1: 네네.
0: 레이 찰스.
1: 어.
0: 이런 노래 좋아하고. 수년을 그런 노래만 들었어요.
1: 아~
0: 가수 되려고 했으면 가요를 듣죠.
1: 그렇죠.
0: 저는 전혀 꿈이 이만큼을 그냥 연극하려고. 그래서 한양대 연극영화과 다니다가
1: 네.
0: 어디 놀러가가지고 술 한잔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어. 우연히 노래 한 곡 한 게 인연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0: 인연이. 예, 클럽에 놀러가서 방학 때.
1: 와, 진짜. 정말 정말.
0: 그래서 제가 한국의 엘비스란 말을 들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맞아요.
0: 이거 뭐였겠어요? 저는 엘비스의 노래를
1: 느낌을.
0: Love Me Tender, Jay House Lock 많죠. Heartbreak Hotel, One Night 엄청.
1: 그 선배님이 그런 알 수 없다는 인생을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진짜 와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남진 선배님 명곡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노래 또 빠질 수 없죠. 나야나라는 곡.
0: 아, 제가 참 이 가사는
1: 네.
0: 참 네, 남자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가사예요.
1: 그럼요. 이 노래 또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듣고 올게요. 남진의 네? 나야나.

0: 남진의 나야 하나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그냥 뭐 이 노래 들으면요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요 없던 자존감도 생기고요. 예. 노래가 참 좋아요.
1: 저는 여러 스타일을 하죠. 스타일이 네. 아까 얘기했죠. 가요만 했으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 하기는 쉽진 않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같은 노래도 나야 나야 나 이리 뽕짝이 되잖아요.
0: 네네네. 네. 백서미님께서 나야나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김수찬님과 부른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1: 아, 수찬이 뭐 진짜 귀엽게 잘하죠. 제가 데리고 한 6, 7년 있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공연할 때.
0: 아, 그래서 다니고. 그렇게 잘 따라하는군요. 네, 남진 선배님 성대모사를 엄청 잘하잖아요. 장병숙님께서 진짜 남자다잉. 맞아요. 착한생각님께서 저희 할머니가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남진 가수님 진짜 할머니, 멋지십니다.
1: 할머니가.
0: 김경숙님께서 남진 오빠 반갑네요. 여고 시절 친구랑 교복 벗고 사복 차림으로 오빠 리사이트 많이 다니고 영화도 보고 오빠 사진도 정말 많이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 때문에 친정에 다 놓고 나왔어요.
1: 아니, 학교 다닐 때 극장 추워서 걸리면 정학당하는데.
0: 아, 진짜요?
1: 그런 아가씨 또 많았어요.
0: 아, 못 가는구나. 학생은
1: 오빠 때문에 내가 무기징역당했어요. 그러고
0: 어머머머.
1: 미안하게 미안하더라고.
0: 아, 진짜요?
1: 예예예. 예, 예.
0: 아, 그래서 사복 차림으로
1: 그렇죠.
0: 어른인 척하고
1: 화장하고, 화장하고.
0: 아, 그래야 됐구나. 참 그때 그 시절 얘기 들으면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아.
1: 그때가 정감 있는 시절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같이 모든 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삶이 오히려 그때가 애절하고 정이 있고 예, 굉장히 의리 있고 그러죠.
0: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그럼 남진 선배님의 명곡을 들어보고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 명곡의 향연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볼게요.

0: 가요 나의 여인.
1: 1982년에 발표된 빙잔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도 선배님께서 인생곡으로 꼽은 노래예요. 이게 빈잔이 발표한 지 10년 만에 역주행을 예. 했다고요. 별다른 홍보 없이 유일하게 뜬.
2: 아까 그 제가 예, 지금까지 살아오는 네. 사는 동안을 작사 작곡하신 조은파 선생님을 네. 이때 처음 이 노래를 만나 뵀어요. 작곡은 우리 박춘석 선생님이시고
1: 네네.
2: 오늘 선생님이 야 작사하신 분에게 예, 부탁을 했는데 네가 전화로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전화를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던 분이 첫 만남이 조 선생님하고
1: 아, 그러시구나.
2: 인 빈잔이 82년도 노래예요.
1: 82년도
2: 제 노래 중에 다 노래라는 건 PR 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1: 네.
2: PR 안 하고 히트한 노래 딱 이 노래예요. 그때는 시대적으로 제가 네. 우리나라 정권도 많이 바뀌었죠.
1: 네.
2: 조금 불이익이 왔었어요. 활동을 못할 정도로 됐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건

0: 뭐 어쩔 수 없죠.
1: 네네.
0: 우리가 그 고향에 내려가서 몇 년 있었죠.
1: 그러셨구나.
0: 그리고 방송이 피아리 전혀 안 되니까 내 노래를 못 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방송 피아리 안 하고 히트한 노래가 딱 이 노래 하나예요. 와.

0: 그렇게 잘 붙을 수 없어. 따따따따리리 따따따리리 따따따라리띠 다다디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요가?
1: 맞아요. 진짜 고급진 노래.
0: 이런 노래잖아요. 이런 노래 나와요 어디 쉽게 막?
1: 맞아요. 그럼요. 진짜로 저희도 정말?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저희 그 미스트로 경연할 때 네. 메들리 때 이 노래 넣어서 네. 해가지고 진짜 반응 최고 좋았거든요.
0: 그러니까 예, 예. 봤어. 근데 이걸 다 트롯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트롯은
1: 샹숑
0: 트롯은 네. 남인수 선배님 백년설 선배님 현인 선배님들이 하시던 노래가 고은봉 선배님 하신 노래가 트롯이에요.
1: 네.
0: 우리나라가 트롯이요. 일본 엔카 엔카.
1: 네네네.
0: 원래 트롯이 어느 나라 노래인 줄 아세요?
1: 트로트는 어느 네. 나라 노래예요?
0: 블란스 노래예요. 블란스.
1: 블란스?
0: 블란스 노래. 셰피아르에 나온 해바라기라는 영화 보세요. 그 주제가 들어보면 어? 트루트나. 우리 가요 아니야? 이거 이럴 거예요. 원래 블란스 노래예요. 리듬을 이게 이게 트롯이에요. 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자디디 일본들로 바뀌어가지고 어? 일본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가 됐잖아요.
1: 네네.
0: 어? 네. 그래갖고 우리 가요로 바뀐 거죠. 우리말로 바뀐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렇지, 그렇지. 어. 엔카가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엔카가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잖아요, 이거.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1: 네네네.
0: 그래, 우리가 해방에 맞이했으니까.
1: 네.
0: 그럼 우리가 거기다 우리말로 바꾸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제가 첫 히트곡 트로트를 안 좋아했어도 첫 히트곡이 트로트곡에 올려보내 갔나.
1: 아.
0: 다 6개월 있는데 금지됐어요. 십몇 년을. 이미자 씨, 동백아 씨 알아요?
1: 네.
0: 다 금지된 곡이에요. 20년을.
1: 아.
0: 그치.
1: 그렇구나.
0: 그럼요.
1: 그런 진짜 시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0: 네.
1: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은요.
0: 지금까지 한 가지 좋은 게 지금은 네네. 우리 저 은가은 씨가 네. 참 부럽고 좋은 게
1: 네.
0: 지금은 어느 나라 노래 상관없어요.
1: 아, 맞아요.
0: 우리 말로 하면 우리 가요예요.
1: 맞아요.
0: 그게 이제 세상의 정상화가 된 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1: 맞아요.
0: 니꺼네 그게 어디 있어요.
1: 맞아요. 요즘은 그냥 듣고 좋으면
0: 나는
1: 되죠.
0: 나는 욕심 있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계에서 금이 안양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의 창, 네. 우리 판소리를 판소리. 리듬을 요즘 세계적인 리듬에다가 네. 판소리를 바뀌어서 하면 꼭 히트될 우리나라는 알리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판소리가 이어져서 멀리 퍼지고 있으니까.
0: 그럼 있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1: 네네. 자,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 반지분들께서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는 곡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장윤정 씨와 함께 부른 네, 당신이 좋아. 이것도 남국인 작곡가님께서
1: 그럼요, 그럼요.
0: 네, 님과 함께를 만든 예, 남국인 그렇죠. 작곡자님. 이 작곡인 색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듀엣곡이래요. 와, 이, 정말
1: 천재,
0: 이 노래는
1: 천재시.
0: 다들 이 노래를 정말 저희 부부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1: 아, 예.
0: 방송에서 이만큼 좋은 듀엣곡이 없어요.
1: 예.
0: 근데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모르셨다고.
1: 그렇죠. 제가 그냥 한번 듀엣을 제가 듀엣곡이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외국은 미국이나 일본은 듀엣곡이 굉장히 많아요.
0: 남녀 듀엣곡.
1: 우리나라는 딱 듀엣곡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감 레블러 디투데이 이것밖에 없어. 외국은 수십 곡이 수십 곡. 일본은 수백 곡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듀엣곡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고객 형님하고 운운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0: 근데 진짜 이 노래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김명원님께서 명곡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으로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나와주세요.
1: 아유, 부르기만 하면.
0: 자, 좋습니다. 선배님 대표 너무 많은데 우리 반째분들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봐야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줄일게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일단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예, 광고는 드려야 돼.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KBS 라디오.
7: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진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남진 선배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김두래님께서, 남진 오라버니, 후배들 항상 챙겨주시는 모습이 멋지신데, 남진님은 어떤 선배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8: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7: 네.
8: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수적이고 봉건적이었어요.
7: 네.
8: 선배님들이 제 데뷔 때만 하더라도 60년도,
7: 네,
8: 제가 중반에 나왔으니까,
7: 네,
8: 굉장히 사랑을 주세요. 근데 표현을 안 하신다고. 그 시대 우계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7: 네.
8: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예뻐하고 귀여워하는데도 따뜻하게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크면서 나는 후배들한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정겹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후배들하고 좀 재밌게,
7: 맞아요,
8: 즐겁게. 무대는 무대고,
7: 네네,
8: 무대 나오면은 그건 사회이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요? 무대에서는 팬들이 뭐 박수로 뭐 인기도 정해주고 뭐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밖에 나와서는 선후배 간에 그게 돼버리면 안 되죠.
7: 맞아요. 저희 항상 대기실에 선배님 찾아뵈면은 엄청 편하게 잘 대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8487님께서, 남부러울 것 없는 남진님도 외로울 때나 남이 부러울 때가 있나요?
8: 남부러울 때 많습니다.
7: 어떤 게
8: 저는 성격이, 네, 그야말로 뭐 오리지널 전라도 스타일인데, 20살 초 때부터 스타가 됐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7: 네, 네, 네,
8: 세상에 만들어준 스타. 내가 스타가 아니고 연예인으로서,
7: 네,
8: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게
7: 네,
8: 굉장히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좀 더 편한 삶을 사는 게 저는 훨씬 좋거든요.
7: 예.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부럽고.
8: 예. 저는 또 술도 잘 못하고, 어울린 것도 좋아하고, 또 노는 기질은 또 술 먹은 것보다 내가 더 세. 훨씬.
7: 술 먹은 것처럼 놀 수 있는.
8: 예, 예. 그런 기질이 좀 있었죠.
7: 이런 게 부러우시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2536님께서,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 매추해주세요. 남진 오빠의 저녁 메뉴 추천. 뭐 좋아하세요 평소에? 음식은 워낙 뭐 맛있는 걸 많이 하셨어요.
8: 예, 예. 저는 파김치. 우리 어머니가 월남에 있을 때 파김치를 월남까지 보내줬어요. 네, 파김치.
7: 와.
8: 파김치, 갓김치.
7: 와, 근데 파김치는 월남까지 보내면은
8: 상하지.
7: 빨리 상할 텐데.
8: 막 담아서 보내도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7: 딱 맛있게 익었을 때인가?
8: 이게 이제 나중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7: 아, 그렇죠. 그
8: 익은 냄새가.
7: 맞아요.
8: 그때는 비행기가 또 미국 비행기잖아요.
7: 네네.
8: 비행사들이 항문학한다고. 냄새가 무엇이냐고 이것이.
7: 젓갈 또 많이 넣으니까.
8: 그럼요.
7: 전라도는.
8: 네, 네.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 제가 된장국 좋아하고.
7: 된장국. 아, 완전 한식하시네요.
8: 요즘은 이제 메밀 좀 많이 먹어요.
7: 메밀이죠?
8: 메밀.
7: 메밀.

0: 시원하게
1: 살찌는 게 싫으니까.
0: 그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추첨 통해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그 선배님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 끝날 시간이에요.
1: 아이고, 너무 빨리 안 되는지. 무엇이 이렇게 빨라 그래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빨라서. 어떻게 마무리 인사 좀 오늘 어떠셨는지.
1: 아따, 그냥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을. 오늘 정말 우리 저 은근 씨를 만나서가 아니라.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또 좋은 다른 시간에 꼭 한번 봅시다.
0: 네.
1: 오늘 못다한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네,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끝곡으로 남진의 네. 오로라 연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지분들 내일 뵐게요. 그 제가 반지기 여러분 오늘도 은빛나게 하면 같이 은빛나게 외쳐주세요.
1: 네.
0: 반지기분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빛나게 은빛나게 오로라처럼 반짝이 있어.

너와 나를 안아. KBS Happy FM.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히고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 정체는 공사의 여파입니다. 이후로 죽전휴게소에서 짧게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행담도 휴게소부터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나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

0: 지저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준은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지구 반대편은 지금 축제죠. 새 역사가 빵빵, 뻥뻥 쓰여지는 중입니다. 인구 52만의 섬나라죠. 카보베르데는 올해가 첫 월드컵 출전이에요. 시멘트 운동장에서 공을 치며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대이변이에요.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그라운드를 뛴 선수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역대 최다 승리, 월드컵 역대 최다 골, 월드컵 역대 최다 경기 출전까지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 하나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도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듯해요. 매번 월드컵에서는 다양한 이변과 또 새 역사가 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가요, 이 스페인하고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어우 상당히 센 팀이잖아요. 아주 강국이죠. 스페인은 더더욱이나. 근데 무승부를 이뤄낸 장면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다시 보게 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과 또 MVP를 거머쥔 선수이기도 하죠. 와, 정말 플레이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뛰는 선수들 모두가 경기 중에도 이 메시를 리스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고, 어제는 또 말이죠.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아, 또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포르투갈도. 아, 뭐 아무튼 이기는 팀, 잘하는 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3차전 경기 내일 오전 10시에 또 있습니다. 아, 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응원해 봐야겠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나라들이 4강에 올라갈 것 같은지, 우승을 할 것 같은지 그냥 재미로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지 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으니 문자 폭탄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콩디 안녕하세요. 방학한 대학생 아들이랑 티격태격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했는데 방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들이랑 티격태격 하신다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3349님 뒹굴뒹굴거리는 모습이 벌써부터 싫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게 돼. 보기 싫어서. 일단 이번 주까지만 뒹굴거리게 놔둬볼까 합니다. 우리 아드님 큰일 났다. 3349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자로 당첨이 되셨고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계속 뒹굴거리겠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겠죠. 어머님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633님 뽀누님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더운데 여기는. 구름 잔뜩 흐리고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바람이 솔솔솔. 이런 날에 시원한 퇴근길에 아 한 잔 어때요? 좋죠. 아주 굿이죠.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늘 출첵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5776님 주셨습니다. 근데 콩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주년 로고송 가요제는 신청서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로고송 부르는 영상도 보내는 건가요? 영상은 괜찮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했죠? 1주년 미리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577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꼭 신청서 작성하시고 우리 5776님 6월 30일 날 한 살 되는 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39님 아니 매번 밤 경기였는데 이번 월드컵은 오전에 하잖아요. 요즘 제가 밤 근무여서 아침에 자느라 치킨을 못 뜯어. 저 진짜 붉은 악마인데 말이죠. 사실 이런 큰 경기를 보면서 아주 바삭한 그런 치킨을 뜯는 뒷다리를 뜯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벽에 하고 뭐 새벽에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아침에 하니까 이거 뜯을 수도 없고 아침부터. 8240님 콩디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은 추워요. 추워? 따끈한 돼지국밥 생각납니다. 아, 여기는 더운데도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생각난다. 어우 맛있어 그거. 그 6709님 오늘은 친구들 3명과 걷기 운동하면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 소호전 서호천 깨끗하게 각국에 동참했습니다. 플로깅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또 뿌듯한 날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 씨의 쇼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김한준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신경민님. 아, 우리 신경민님.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대학교 1학년 아들. 1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화가 너무 납니다. 공부를 이따구로 해놓고 머리를 볶는다는 둥 염색을 한다는 둥 우씨 하시면서 우리 신경민님 어머님이 아주 날카로워지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분 조금 푸세요.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1님, 언니 제주도 일출봉 쪽은 비가 억수로 옵니다. 아, 억수로 와요. 3일째 비만 온대요. 옷 다 젖고 찝찝합니다. 그래도 언니랑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볼게요. 하시면서 9001님 제주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차영숙님, 저 좀 전에 외근 나갔다가 전철에서 전전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전전전 남친은 저를 못 본 것 같은데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 그때보다 살 엄청 찌고 못생겨졌거든요 하시면서 차영숙님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인연인데요. 전철 그 한 칸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남친도 아니고. 꽤 많은 연애를 하시네요. 우리 차영숙님. 그리고 김성철님, 외근 나왔다가 외근 나왔어. 오늘 외근 나오신 분들 많으시네요. 너무 졸려 졸음 쉼터에서 한숨 자다 깼는데 잘하셨네요. 몽롱합니다. 잠이 깨야 하는데 안 깨서 허벅지 꼬집는 중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어? 이거 뭐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 깨게. 우리 김성철님. 커피를 뺏어가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릴 때 졸음 운전은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 쉼터에서 한숨 자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그리고 김명아님, 배달업을 해서 주로 오후에 출근을 하는데요. 내일은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모닝 월드컵이라 혹시 모를 배달코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골을 기다려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배달코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콩디, 오늘은 일찍 수업 한타임 끝내고요. 집에 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김선아님 들려주셨어요. 적당히 바람도 불고 적당히 하늘도 흐려주고 기분은 그냥 막 신나고 오는 길에 콩물 두 병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원하게 콩국수 해먹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어우, 저녁 메뉴 아주 좋으시다. 김정환님도 부산에서 참여해 주셨고 김옥현님 2시간 잘 듣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옥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신유숙님. 그리고 이성호님이 저보고 콩디누님 혼줄 좀 내줘요 하셨는데 누굴요? 이중주차를 했더라도 낮 시간에는 빈자리가 많지만 계속 방치해두는 운전자, 동네 사람들 하루 종일 다 밀고 다닙니다. 차라도 깨끗하면 덜할 텐데 기분도 베리고 손도 베리고 전국 방송으로 혼줄 함 내주이소 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매너하고 에티켓하고 연결이 좀 되죠. 이 빈자리는 많지만 계속해서 이중주차를 하고 방치한다. 전화번호 없었을까요? 이 앞으로 또 중립을 해놓고 밀고 또 다시 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나 보네요.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호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콩디 따뜻한 콩디 하시면서 늘 맞아주십니다. 우리 고혜경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환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이민영님
그리고 정승기님, 원혜진님, 기쁨이님 오셨습니다. 기쁨이님. 콩디 내일 아들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서 도시락 때문에 마트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리 꽝손이라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콩디는 금손이죠? 하시면서 기쁨이님이 보내셨습니다. 금손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철님 안녕입니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오늘 새싹이십니다. 황태현님 신랑이 2주 만에 태어나셨대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어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싹이신데 우리 태현님에게도 커피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저 이번은 뭘 좋아한다? 문자 폭탄 좋아한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또 감상할 곡은요.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이즈 매지.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선곡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을 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벅차오를 때 있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쳐볼까 합니다. 응원이 필요해, 응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든 다 좋습니다. 내 가족, 친구, 동료, 아니면 나 자신, 누구든 좋습니다. 마음을 한가득 담아서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려주고 싶은 응원곡이 있으면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요 햄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내가 예측하는 우리나라 경기 스코어 맞추기 했었습니다. 성공한 분이 있었어. 딱 한 분.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 오수인님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1-0으로 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멕시코가 강하니 그래도 대한민국 응원해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 스코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측에 성공하신 분들 따로 뽑아서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인님에게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구피에 다 잘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키워드는 응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마구마구 모이시기 바랍니다. 6637님 안녕하세요 유본 씨. 대전 대진인가? 대진 여객을 운영하며 라라랜드를 자주 듣고 있는데요. 손수 제작하신 팔찌를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 7월 20일 결혼기념일을 맞아 콩디

콩디님이 만들어주시는 팔찌. 콩디님을 너무 좋아하는 12살 연하의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버스 출발 전 문자를 올립니다. 제 문자 안 읽히겠죠? 아, 6637님 뽑히셨고요. 그리고 대진역에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살, 오, 능력자시네요. 12살 연하의 아내에게 이 마음이 너무 멋지셔서 제가 준비를 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하나 빼놓고 하나 또 잊었네. 그래서 얼른 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 작가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도착할 겁니다. 오수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맞췄습니다 하시면서 오수희님, 그러니까요. 우리 수희님이 맞추셨습니다. 1-0으로 질 것 같다고 당당히 자기 주장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오수희님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죠. 어떻게? 고지은님은 내일 축구 저는 2-1 대한민국 승리 예상합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바람이죠. 이겼으면 하는. 근데 그런 마음에서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좀 판단도 해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듯해요. 우리 오수희님 당첨되시는 거 봐요. 구문서님 거제도에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공 무조건 이깁니다. 이분도 아 이분은 2-0이네. 우리 문서님은 김성경님 취업 도전하는 저에게 김성경 힘내 한 번만 외쳐주세요. 우리 성경님 취업 도전해. 아우 좋은 소식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경님 힘내세요. 제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6님 다음 주에 기말고사라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고딩 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내자 우리 보물들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이 있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 응원합니다. 우정현님 콩디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어떤 품목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주세요. 아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보러 가셔서 실력을 진짜 지금까지 쌓으신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우정현님 이분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릴게요. 김동학님 초등 딸아이가 내일 학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우 멋집니다. 전교생 앞에서 공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도전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 우리 딸아이 그리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어우 메시지 아주 좋습니다. 두루두루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김동학님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십니다. 경력 단절 15년 차인데 내일 드디어 면접 갑니다. 아우 좋습니다. 합격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합격에 응원이 필요해. 일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원하는 일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누룽지님 후기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합격 딱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후기 안 보내주시면 안 돼. 합격했으면 합격했다고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 이번이 몇 배로 더 신날 것 같습니다. 김지선님 1-1 무승부 예측해봅니다. 저 이력서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오면 좋겠습니다. 연락 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어요. 김지선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선님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릴게요. 그리고 누룽지님에게도 쏴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5917님, 늦둥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춘기라는 긴 터널이 시작되어서 저도 아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 저의 갱년기와 아우 갱년기 대 사춘기에 아주 팽팽한 접전이 있을 듯합니다. 저희 아들의 사춘기 잘 넘길 수 있도록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5917님 보내셨습니다. 갱년기하고 사춘기 정말 현명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영숙님 처음 문자 보내신데요. 여기는 경남 김해고요. 날이 많이 흐리다고 합니다. 김해는. 이제 운동 끝나고 저녁 준비 슬슬 하려고 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참여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축구는요. 2대0으로 대한민국 이깁니다. 32강 가자 하시면서 오영숙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숙님 모두를 위한 응원곡. 아 이분이 신청하셨던 곡이군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해요.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내일 2대0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 궁금하다.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넌 샛별이라는 분. 요즘 아들과 출근 전에 영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멋지시다.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곁에서 같이 공부하며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모든 취준생 여러분 콩디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또 힘들다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번 도약을 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란 없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넌 샛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주아빠 이준영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아 일본 축구 너무 디벨롭 됐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아 우리나라도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4대0 크게 이길 거라고 응원합니다. 이분이 한 번 뽑히시는 거 아니야? 현주아빠 이준영님 4대0 대한민국 짝짝짝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0: 5275님 안녕하세요 공디. 저 이제 정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더 일했으면 좋겠지만 몸이 점점 힘든 티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요? 3대1로 이겼으면 좋겠고 내 몸뚱이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275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3: 1600-9300 1600-9300.
14: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5: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6: 하모니 렌트카
1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8: 뭐니뭐니 뭐니 해도
19: 5146님 안녕하세요. 이번님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인사 남깁니다.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514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아 이분 아니구나. 번호가 비슷하네. 아 5416님이네요 이번에는. 8월에 경찰 시험을 보는 동생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누나가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말고 파이팅 하길 바래. 우리나라도 내일 이길 겁니다 하시면서 54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인가 봐요. 8월에 경찰 시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고혜선님 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해. 결혼하고 아이만 키우다가 정말 힘들게 취업을 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압류 압류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1541님 마리씨가 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2-0으로 오 2-0 많습니다. 김정학님 남아공 3-0 승리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확실합니까? 콩디 제가 점쟁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318님도 저 6월 문예지에 시부분 시부분에 응모했는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 문자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1부 끝곡입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고 저희 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 시간대 가까워지면서 정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화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부터 여의하류까지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여의하류부터 시작된 정체는 청담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기흥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한 번에 11km 정체입니다. 서서울요금소 9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방성경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태안 안면도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몇 달 전에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달라면서 먹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추운데 자꾸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걸린다고 혼을 내긴 했는데 아이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아이스크림 사달라더라고요. 근데 그걸 5월에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월드컵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아들이 당첨되었다면서 엄마 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세공과금이 거의 250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도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냈죠.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응원도 하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만큼 가서 응원도 많이 하고 꼭 우리나라가 남아공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조심히 다녀오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렴.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아, 노래 끝부분에 나레이션 듣는데 어떻게 욱하고 뭉클하네. 와, 잘 넣으셨다 나레이션. 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어우, 그 멘트에서 어우 울컥했어요. 이 애국심이 또 발동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의 라방 말이죠. 우리 방성경님, 저 목소리가 어떤 보이스를 갖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저 궁금한 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 이런 보이스를 가지셨구나. 이거 궁금증이 풀려서 속이 시원하고요. 두 번째는 아드님 대박이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나른 거예요? 와, 대박. 그리고 너무 부럽다. 두고두고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 월드컵 때. 아, 그 이후로는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뭐 프랑스 독일 월드컵 때 응원을 직접 가서 응원을 하곤 했었어요. 유로 축구도 직접 가서 응원을 엄청 했었는데 그때 추억이 지금도 행복하고 떠오르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도 멕시코 가셨어. 북중미. 와, 정말 좋은 추억이 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방성경님, 방송 들으시고 또 문자를 주셨어요. 콩디, 저는 내일 혼자 집에서 축구를 볼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드님이 가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들이 축구 보러 멕시코 갔거든요. 갔는데요. 연락 한 통이 없대요. 거기 가면 정신없어요. 진짜. 그리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우르르 우르르 막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서 아마 연락 한 통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영님, 와 대박. 제가 다 부럽네요. 이재숙님은 인생에서 최고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김옥현님, 잘 보내줬습니다. 아들 기억에 많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성경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미경님, 내일 남아공 축구요? 1-0으로 이깁니다. 하셨고, 영아이님, 2-1 승리를 빌어봅니다. 파이팅! 그리고 최은주님, 1-0으로 이길 겁니다. 하셨고, 이현실님은 2-0, 그리고 조유라님은 2-0, 무조건 이길 거라고. 5472님은 3-1로 대한민국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또 많이 불러드려야, 또 마치신 분들, 또 1등 되면 또 좋을 거 아니에요? 우미숙님은 1-0 승리. 그리고 차은옥님은 2-1 우리가 이긴다. 많다. 김호진님은 2-1. 3379님 2-1. 문소연님 대한민국 짝짝짝.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코어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주제 알려드릴게요.

0: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가 아유 정말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될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 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전 10시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사박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내일 남아공 이기고 32강 갑니다. 파이팅. 9381님 그리고 이 노래 부르는 김종민 목소리 멋져요. 톡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6042님 듣고 있으면 뭉클해지는 노래 어떤 곡일까요?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꿈.

내일 축구 말이죠. 3-1로 대한민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들 다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싶어요. 7221님 또 박기령님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요. 압류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김경환님, 캡틴 손흥민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골로 승리를 이끌어주세요. 3-2로 이겨버립시다. 김경환님 보내주셨어요. 봄플리 우리 하나가 될 시간 우리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갔고요.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코요태의 우리의 꿈,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3332님, 뽀니 언니, 난 0-0 이기고 싶지만 휴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응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어떻게 끝날까, 몇-몇으로 끝날까 예측하는 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3332님 0-0 예측한다 하셨고, 3238님 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 아, 이 내기 해줘야죠. 나는 2-0 친구는 3-0 밥 사기로 했는데 누가 사든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6349님은요, 여러분 내일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송창식의 우리는. 그리고 이번 DJ님에게 빠져들고 첫 문자를 드립니다. 빠졌어. 내일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선수단 노력과 무엇보다 국민 영웅 홍 감독님을 위해, 그리고 손흥민 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스코어는 3-0 봅니다. 늘 좋은 방송, 힘주는 방송, 웃긴 방송. 웃겨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하시면서 송골매에 모여라 신청하셨고, 김정희님 2-0으로 이길 것 같다. 홍은경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의 노래 추천해 주셨고, 3949님은 듀스 우리는 부탁드립니다. 내일 3-0 파이팅. 그리고 통통한 수박 닉네임이 귀엽습니다. 근데 수박이 진짜 통통하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해피할까요? 오늘 봄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듣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회사에는 재미있는 문화가 있다.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이 문화는 나의 큰 웃음 버튼이기도 하다.
1: 아 뭐야? 누가 못 깼어? 몇 개 깼어? 두 개나 깼어? 어우 잘했네. 있는 거 그냥 다 깨지 그랬어. 아우 아깝다. 새로 싹 다 살 수 있었는데. 아까워. 다들 박수. 잘했어 잘했어. 괜찮으니까 얼른 치워.
0: 누군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친다.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싶은 일도 반드시 좋은 말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한다. 내가 처음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도 그랬다. 복사기에 용지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종이가 뚝 떨어져 있었다. 창고에 가지러 갔더니 문이 잘 열리지 않길래 힘으로 열겠다고 끙끙대다 결국 문을 고장내고 말았다. 어머 우리 막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잘 안 지치지? 다행이다. 야근도 아주 잘하겠어. 우리 창고 문이 옛날부터 원래 말썽이었어. 근데 잘했어 잘했어. 문도 부셔주고. 아유 큰일 해야지 큰일 해야지. 아 다들 뭐해요? 박수 안 칠 거예요? 선배들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어대는데 나는 어쩐지 망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 이런 게 신종 괴롭힘인가? 나 벌써 찍힌 건가?

그날은 자다가 악몽까지 꿨다. 물론 그게 그냥 회사의 작은 문화라는 걸 알게 된 후론 선배들과 더 빨리 친해졌던 기억이 난다. 가끔은 놀리느라 칭찬을 쏙 빼먹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한바탕 다 같이 웃고 나면 무거웠던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기도 한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 자료가 잘못 갔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 김 과장이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렇게 귀엽게 실수를 하고 그러세요. 거래처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나하나 보려고 일부러 하신 거죠? 박수! 역시 우리 과장님은 센스 100점이야 100점. 저 안 그래도 딴 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해서 보낼게요. 오늘도 우리 회사는 위아래 없이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콕 찍어 놀리며 칭찬을 한다. 그 핑계로 눈 한 번 더 맞추고 괜히 한 번 더 깔깔 웃는 그런 오후다.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오석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어요. 웃음이 나는, 절로 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허민희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꿈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또 많이 쳐보기도 처음이에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4490님 박수! 그러니까요. 임기희님은 매기는 거 아닌가요? 그쵸? 보통 잘했을 때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잘했다고. 근데 실수할 때마다 박수!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거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병숙님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조우다 좋아하셨고 우리 박기환님 오고 가는 매김 속에 싹 트는 전우회. 아 재밌다. 저도 그 회사로 이직하고 싶네요. 이직하고 싶어 우리 김미정님. 그리고 김대현님 저런 분위기면서 사업도 잘 되면 정말 좋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설마 월급이 밀리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월급이 밀리면 이렇게 직원들이 해맑다고요? 부러워서 트집을 살짝이 잡아봅니다. 부러워서 우리는 졌어. 부러우면 지는 거야. 8205님 독특한 회사 분위기가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해주겠네요. 보통 누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어이그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사연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보니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급 드네요. 요거 한번 써먹어봐야겠어. 그 회사 퇴직률이 적을 듯요. 아우 저는 제로일 것 같습니다. 김우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은 회사네요. 그리고 정말 멋진 회사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이수님은 콩디님 귀여우세요 하셨는데 갑자기요? 그 왜 갑자기 제가 귀여웠을까? 어머 우리 현모님도 그러네. 어머나 뽀니 누나 오늘 너무 귀여우셔요. 맨날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귀엽다고? 그리고 가끔 일어나셔서 허리도 펴고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칭 해야죠. 한 자세로 계속 앉아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에 뭐 2시간은 끄떡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노래 나갈 때 몸도 흔들고 스트레칭도 한답니다. 여기에서 자우림의 하하하송 그리고 이어서 진주의 힘있는 노래입니다. 난 괜찮아.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7542님 퇴근합니다. 차 타고 이동하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고 0392님은 라라랜드 언제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첫방부터 꾸준히 청취 중인 1인입니다. 항상 이보 누나 응원하고 대한민국 승리 기원합니다. 4대 1 보신다고 누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0914님 보내주셨고 내일 축구 승리 기원합니다. 오손도손님. 내일은 한국 경기가 있기도 하고요. 월급날이기도 한데 한국이 이길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오네요. 남편과 내기했습니다. 한국이 이기면 내가 쏜다. 지면 남편이 쏜다. 열 응원합니다. 파이팅. 3746님, 임향초님이 주셨어요. 집 앞 치킨집이 원래 오후 오픈인데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오픈한다고 크게 써있네요. 오전부터 치킨 뜯는 분들 많을 듯해요. 그리고 1732님,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앞자리 젊은 승객 두 분이 킥킥대며 매기는 거네. 맞네. 하네요. 버스에서 라디오 나오면 같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합니다. 축구는 4대 1 대승할 거라 믿습니다. 0806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20km 늘었지만 대표님의 배려로 여유 있게 오후 4시에는 퇴근합니다. 집중해서 일한 뒤에 콩디 목소리 들으며 가는 퇴근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경기도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유재환님 저는 미안하지만 2대1로 진다의 한 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쵸. 뭐 축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좋아 안 할 수도 있고. 유재환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님, 금옥님, 3259님 지금 PC방에 왔는데요. 카운터에서 라디오가 들리네요. 기분 좋게 게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8512님, 박은화님 이번 언니 이번 달 안으로 일자리 구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은하님한테 좋은 소식 갔으면 좋겠네요. 이영찬님, 1732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본격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곳곳으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반대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올림픽대교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시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능안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비봉부터 용담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서울요금소 9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국에서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넣고 버티는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꾹 참는 사람보다 시원하게 욕을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통증을 더 잘 참았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덕분인데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근육으로 모여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거라고 해요. 마냥 꾹 참는 것보다는 이 적절히 표현을 하는 게 몸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답답함, 속상함, 그리고 마냥 쌓아두지 마시고 저에게 다 털어놓고 가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정유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우의 인호진 왔습니다. 아, 오프닝 영국이 또 이런 조사를 했네요. 근데 참 도움이 되는 조사.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조사였던 것 같아요. 뭔가 꾹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막 참는 사람보다 뭔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좀 발산하는 사람이 뭔가 통증에 대해서 더 견디는 능력이 좋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그 조사로 그 스포츠 팬들 조사를 했는데 특정 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뭐 정신건강에 더 좋다나 뭐나 이런 조사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저는 뭐 특정 팀을 워낙 그 믿고 의지하면서 적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가? 계속 매일 욕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정신건강 수치로 어떻게 뭐 계산할 수 있나 봐요. 예. 하여튼 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또 싶어요. 사느님께서 한창 PT 받을 때도요. PT쌤이 있건 말건 겁나 투덜대면서 하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크크크 하셨어요. 아이고 PT 선생님은 참 예, 고단했겠다 싶습니다만. 그죠? 힘 줄 때도 저도 뭐 PT 헬스 다녀봤지만 그 뭐 그냥 욕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아유 하기 싫어 이러면 더 랩풀 다운이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뭔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힘을 줄 때는 호흡을 내뱉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뱉으면서 힘을 쫙 주는 건데 아이고 하기 싫어 아이고 비슷한 느낌이지 이게. 그런 원리였구나. 오 그래서 더 좋았구나. 공감이 확 들어가네. 1504님도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냉탕 들어갈 때 이렇게 기합을 넣으면서 들어가시나 봐요. 그렇네. 하면서 온몸에 힘을 꽉 주면서 들어가시죠. 혈액순환이 확 되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오 다 이유가 있네. 영국이 제대로 잘했네. 이 와중에 박민선님, 스테이는 인디한테 털어놓으면 된다지만 인디는요? 인디는 누구한테 털어놓으시나요? 아, 이거 DJ 멘트로 해드릴까요? 저는 뭐 그냥 명상, 마음속에 쓰레기통 하나 딱 구석에 놔두고요. 거기에 내 잡념,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뚜껑 열고 거기다 넣고 닫는 그런 명상을 합니다. 거짓말. 아, 저도요 그냥 많이 참아요. 그래서 속이 그냥 까매져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저한테 털어놓고 가세요. 예,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를 지려 밟고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마음껏 털어놓고 화풀이 하시고 이러십시오. 문득 그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가 그 부산으로 첫 번째 결혼하고 첫날 그 숙박을 하기 위해서 가서 뭐 우당탕탕 거린 다음에 엎어져가지고 가! 난 텄어! 너 먼저 가!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예 먼저 가세요. 저를 밟고 그냥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2시간 생방송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많이 웃었네. 재밌다. 여러분 예, 스테인이 와서 예, 마음껏 이야기 좀 건네주고 가세요.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에 열리니까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0: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네,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수요일 저녁 스드인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시작합니다.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아직 일터에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집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보인다. 5939님, 단축 근무로 5시 퇴근해서 인디보다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죠? 2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할게요. 와, 보통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이러시면 6시 딱 우리 방송 들어오시기 쉽지 않은데. 와, 정신력 대단하다. 진짜 고맙습니다. 0477님, 남편이 내일부터 2박 3일 회사 워크숍으로 일본에 가요. 그래서 짐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두 개나 온다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더 걱정이에요. 독박 육아 당첨 유유. 아이고야, 그러게 누가 누굴 걱정해. 정말 너무 힘드시겠는데 어떻게 그냥. 예, 어쨌든 남편은 다 알아서 잘 할 거고요. 우리 0477님만 마음의 여유 잘 느끼면서 잘 다독이면서 2박 3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836님, 인디 오랜만입니다. 화성 시청 방면 퇴근 중이고요. 길은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낮에 날이 너무 좋았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 같아서 급 우울 모드입니다. 모두 안전기가 하세요. 그렇군요. 와,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밖에 지금 서울은 엄청 화창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 이번 주는 계속 그 더운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이 서늘하면서 아주 쾌적해요. 그래서 뭐 구름이 끼든 말든 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여름이면 너무 좋겠죠. 예. 전성근님, 우리 부부는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복숭아 첫 수확을 하고 있어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이고, 제대로 잘 쳐서 받으셔야죠. 우리 성근님이 이렇게 출하하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복숭아 사러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드디어 먹어보나? 복숭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제이레빗의 모두 이루어져라 들려드렸습니다. 1277님께서 이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자,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우리 스티인들 지금 뭐 하시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햇살 좋은 날님. 방금 어떤 남자분이 저를 따라오더니 저기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화번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길 물어보는 거 있죠. 혼자 김칫국 마셨네요. 아, 배불러. 아, 그러셨어요?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셨을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 진짜. 휴대전화 저 주세요. 제가 셀카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찍어달라고. 아, 예. 아, 만약 저기요 하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길 물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지도 어플 보세요. 요즘 지도 어플 잘 나왔잖아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3238님. 인디, 30분이면 퇴근하는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졸린 거 뭘까요? 제 잠 좀 깨워주세요. 다른 스티인들은 살짝 귀를 막으시고요. 3238님, 일어나라고요. 아, 목청도 좋지. 가수를 잘해, 아주.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아유, 다들 사연이 좀 갈수록 귀여워져요. 아, 커피 한 잔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 체크 감사드리고 시간이만큼 주진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키워드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가게 어떤 주제로 문을 여냐면요. 빠밤. 나의 어릴 적 꿈 장래희망입니다. 야, 장래희망. 와, 질문 받아본지도 10년 됐네. 아, 진짜 제 어릴 적 꿈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한창 우리 개발도상국 시절이니까 무조건 과학자였어요. 예. 남자는 과학자, 예. 공대 가야 된다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그래서 제가 또 그 장래 희망 그림으로 그려내라고 했을 때 제가 또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정밀 묘사로 그냥 멋진 스포츠카를 쫙 옆모습을 쫙 그렸어요. 바퀴 딱.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 이름은 비바체야. 비바체. 그때도 음악적 지식이 있었던 거지. 매우 빠르게. 예. 비바체라고 음악 표시 용어 있잖아요. 그걸 딱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약간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이제 그림 정밀 묘사 잘하고 그 자 안 되고도 줄을 잘 긋고 이러니까 아, 건축설을 해볼까? 또 이렇게 꿈을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건축사 되기에는 성적이 안 되니까 별리사를 해볼까? 또 이러면서 별리사를 되게 얕봤지. 아, 이게 왜냐면 별리사 시험 과목이 화학

공학 쪽 이제 전공 과목이 그 시험 과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합리화를 해서 살짝 낮춰가는 그런 학생이었었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네. 예, 그러다 가수 됐어요. 예, 공부 못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어떤 꿈이었는지 예,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의사, 슈퍼 사장님, 뭐 버스기사. 아, 저 버스기사도 꿈이긴 했었어요. 이런 직업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리던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들의 어릴 적 꿈,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영님께서 신청하신 진주의 난 괜찮아 들려드리고요. 김성재의 말하자면 이어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은 우리 스트링들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어린 시절 꿈도 좋고요. 한데 노래도 청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어릴 적 꿈, 장래희망 갑니다. 3878님, 제 어릴 적 꿈 아시겠죠? 소방관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소방차에 사랑하고 싶어 남겨주셨습니다.

9381님이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현실은 못 이루었습니다. 그 시절 요리는 인정받기 어려웠거든요. 아쉬워요.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새처럼 날고 싶어서 어릴 적에 높은 곳에서 날겠다고 점프하고 우산 들고 떠보겠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발목 삐고 그랬어요. 오, 강지훈님 라이트 형제. 오,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의 센스쟁이 뽑는 거 아시죠? 우리 스트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기발한 선곡에 커피 몇 잔? 두 잔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황영숙님,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 좋아해서 놀이동산 직원이 되고 싶었어요.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들려주세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이현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6: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Sweet Drive.
1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스트인들의 어릴 적 꿈 만나봤는데요. 와, 특히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었다는 분들 정말 많았고요. 아, 그렇죠. 학창 시절에 진짜 훌륭한 선생님 보면 아, 저 선생님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특히 또 다른 꿈들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0220님이 나의 학창시절 꿈은요, 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극 가셨어요. 와, 어렸을 때 복지부 장관? 아, 좀 유추를 해보건데, 그,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해외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와, 부럽다.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복지부 장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간혹 왜 그러냐면, KBS 1TV의 방송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진짜 재밌고 유익한 방송. 이게 복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스윗드라이브 민호진입니다. KBS. 네. 자, 박홍일님께서는 전 어릴 적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꿈꾸던 20대 시절에서 좌절을 맛보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 현실을 너무 빨리 파악해버리는 것도 참 아쉬워. 7025님, 제 꿈은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나이트클럽 주인.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우리 7025님께서 무슨 뭐 명상원 원장님이 되어 계시면 되게 더 웃기겠다. 전혀 반대의 느낌에. 어쨌든 자, 이 세 분 중에서 오늘의 센스쟁이는 바로 나이트클럽 사장님을 꿈꾸신 7025님이 센스쟁이 상을 받으시겠습니다.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 신청해 주셨거든요. 너무 딱 맞죠?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우리 7025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12: 헤이 프렌드,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s?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론 1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론 원효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밀리고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판교에서 짧게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비봉부터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김수희님께서 신청하신 언타이틀의 날개. 오늘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센스쟁이의 노래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언타이틀의 날개까지 이어지는 이 그죠 나이트 느낌. 이 언타이틀의 날개는 97년 98년 그때 그 신촌에 저희 학교 앞에 이대 넘어가는 그 거기에 이제 클럽 그 골목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무서워서 가지는 못했거든요. 공부만 하느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냥 정말 구속받기 싫은데 정말 다행히 엄청나게 막 젊음의 파도가 느껴졌었습니다. 진짜 좋아서 그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품격 음악 퀴즈 허밍으로 마치는 스비토바 퀴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차분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비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토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0: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굴빙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생산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인디가 허밍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얍!
1: 스비두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초코 막대과자 쿠폰
2: 초마쿠
1: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박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 힌트곡인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였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보고 당첨자 발표합니다. 김보라님 정답 산신령 아니었습니다. 산신령? 산신령보다 뭔가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주술사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죠? 정확하죠? 산신령은 아니죠. 산에 사시진 않아요. 그 어떤 그 암흑 속의 그 성 안에 계시는 분. 덴마크 공주님 스뚜바 퀴즈 속으로 꼬고고 그냥 즐겨주신 거죠? 아, 뭔가 이렇게 급하셨어요? 스비뚜바인데 그냥 스뚜바 퀴즈 속으로 꼬고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귀엽습니다. 9046님 정답 매실. 뭐 매실? 매실이 왜 나오지? 예, 아 일부러 저 헛웃음 나오게 일부러 막 오답 보내주셔요. 진짜 바람직하다. 고선욱님 인디 목소리 너무 교태 가득하잖아요. 크크. 아, 그쵸. 이 노래 최대한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약간 죄다 보니까 목을 좀 죄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어느 부분이었는지 제대로 가사를 넣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0: 알겠소.
1: 정답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제목도 정확하게 오자 없이 적어주셔야지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걸스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는데 예, 탈락입니다. 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자, 이제 당첨자 발표합니다. 1960님, 아, 벌써 당첨자 발표해버렸네. 1960님 축하드립니다. 사연은 이게 뭔 소리고? 하던 우리 영감도요. 요새는 인디의 그 요상한 허밍에 귀를 쫑긋하네요. 근데 정답 근처도 못 간다는 거. 아, 도움도 안 되는데 좀 떨어져 앉으면 좋겠어요. 정답, 부하거래 아브라카다브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 쉽지 않아요. 한두 번에 이렇게 적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청취하시면서 3개월 봅니다.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선수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카다브라 부쌈집입니다. 너무 한가해서 기분이 바닥을 치네요. 그래도 즐겁게 듣고 있어요. 아자! 아우! 제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5901님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한가해? 어디 가신 거야 사람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내일 우리 축구 이겨라! 이루어져라! 얍! 해주신 오혜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아주셨습니다. 여기에 7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그렇죠. 초코 막대과자 쿠폰 초마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막고 초마쿠 발음했습니다. 아유, 정말 센스 있게 잘 알아채 주시더라고요.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정답 꼭 듣고 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오늘 스피드바 퀴즈 정답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들려드렸습니다. 김보라님 흑주술이구나. 그러셨구나. 심은영님 인디 우리 내일 축구 스코어 맞추기 내기 할래요? 아 저는 내기 같은 거 안 합니다. 내기 뭐 도박 뭐 그 맞추기 점치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아, 안 할래요. 경쟁이 싫어요. 아, 이렇게 받는다고? 아 이런 걸 이렇게 받아? 아, 축구 스코어기 내기? 아 모르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맞아. 지난번 첫 번째 경기 때도 아, 내기 하신 분들 사연 받아봤던데 2-1 제법 많이 맞추셨죠? 2-1 예. 그래서 많이들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는 좀 안타까웠고 아 내일은 깔끔하게 좀 이겼으면 좋겠다. 뒷말 안 나오게 좀 시원하게 이겨보고 그냥 당당하게 32위 2강 딱. 이번엔 저기 참가국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 다채롭고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경우의 수를 따지길래 역시 경쟁은 이렇게 치열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 내일 축구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095님 이직하고 첫 출근했어요. 우와 구내식당에서 저녁 먹고 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첫날이지만 눈치 안 보고 든든하게 먹고 힘차게 퇴근 중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아 그래요. 그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식당이 잘 구비된 곳에서 야근자들 딴 데서 막 돈 써서 막 식사 때우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조용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다행이다. 9095님 좋은 데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행복한 사연이 하나 더 도착했어요.

청취자님. 은퇴 후에 귀촌에서 듣기만 하다가 너무 신나서 문자를 합니다. 삼시세끼 밥 차리기에 해방됐습니다. 아, 지금 볼륨 빵빵하게 틀고 혼자 노을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그러세요. 이유를 꼬치꼬치 구구절절 다 듣고 싶은데 일단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지금 어숙자님께서는 자유로우십니다. 그럼 그 기분 계속 유지하시라고 이쁜 노래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의 장면,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남기고 싶은 순간들, 예, 또 혹은 털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4878님께서 청해 주신 엔플라잉의 블루문 들으시고, 여기에 저 인디 이노진이 피처링한 Like June의 Run Together까지 듣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152님 비가 와서 아들과 아내 데리러 아내 회사 앞에 왔는데요. 어? 비가 그쳤네요? 그래도 덕분에 기다리는 동안 스트인에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와,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아드님 사진이다. 차에 딱 자리하고 완전 무장한 우리 아드님 씩 웃고 있고요. 진짜 덕분이네요. 비님 덕분에, 그리고 아들 아내 덕분에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8281님 인디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우리 강아지 산책 벌써 2시간 30분째인데 아직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땅에 딱 붙어서 버텨요. 아, 땅따라 집 좀 가 말 좀 해주세요. 오, 사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어머, 이쁘다. 나 저런 강아지 좋아해.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눈 바라보고 이렇게, 너 이제 우리 산책 길어야 1시간이야. 근데 지금 2시간 30분이야. 두 배를 넘었어. 그럼 앞으로 너랑 같이 산책하기 힘들어. 벌써 먹은 거 배 다 꺼졌고 나 또 들어가서 또 먹어야 돼. 그럼 안 돼. 너도 그러지? 안 되지? 이제 들어가자. 이해를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뻐 귀엽게 생겼어. 이뻐. 0920님 딸이랑 매실청 담갔어요.

건 일하는 남편 아침마다 물에 타서 주려고요. 덥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는 우리 남편 진대용 힘내고 아프지 마세요. 아유, 우리 남편 성함도 적어주시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매실청 가득 담그고, 얼마나 또 매실청이 여름철에 건강에도 좋고 또 입맛 돌게 하고 상큼하고 좋잖아요. 남편이 엄청 힘나시겠는데요. 정유진님, 서울국제도서전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많아져서 이 티켓 받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래도 다채로운 책들이랑 굿즈들 구경하고 또 대만 작가의 에세이 한 권 구입해서 귀가 중입니다. 아직 안 읽었지만 보듯. 예,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와, 되게 성황리에 열리는 것 같던데. 그래요, 인기 많아졌다니까. 왠지 그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인데도 책이 많이 각광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희한해. 네, 잘 챙겨 오셨으니까 나중에 진짜 이게 땡길 때 읽어야 돼. 의무감이 읽으면 별로야, 그죠? 잘하셨어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이 노래 흘러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너무 감동받으셨습니다. 이하이의 한숨이었습니다. 우리 선영아님께서 청해 주셔서요. 오늘의 장면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다양한 순간 함께 돌아봤는데 참 귀여운 우리 강아지, 그리고 귀여운 아드님 사진, 그리고 매실청에 담긴 이 사랑, 참 우리 모습들이 너무 이쁘다 생각해봤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본문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실시간 문자 계속 만나볼게요. 전진홍님, 인디, 저 지금 아내랑 잠실 야구장이에요. 저는 쌍둥이 야구팀 응원하고요, 아내는 사자팀 응원하고 있는데 꼭 쌍둥이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전진홍님,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뜻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님께서 문자를 주셨다면 예, 같이 편을 드릴 텐데 우리 진홍님께서 쌍둥이 팀 응원하시니까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수목 내일까지 3연전 있죠? 두 팀 다 상위권에 오랜 기간 있는 팀인 만큼 수준 있는 경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어제도 되게 박빙의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도 현재 스코어 지금 0대0이라고 바깥에 우리 제작진이 알려주십니다. 예, 좋습니다. 화이팅! 강지선님, 지우고 싶은, 아니 되돌리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절친이 주식을 해보라고 해서 그냥 어플을 설치하고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샀는데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주선님, 지금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저랑 비슷하시다. 저도 생판 안 하다가 저 3월인가? 3월에 처음으로 이 어플이라는 거 설치하고 계좌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도 몰랐어요. 전 진짜 관심이 1도 없었어. 멤버들이 조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근데 참 이 지수가 높아졌을 때 따라 사게 되면 이렇게 많이 좀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라기보다도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기업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아시면 실수가 좀 덜하지 않을까 몰라요. 이것도 모르는 일이지. 제가 또 뭐 안다고 지금 4개월째 주식하는 사람이 뭐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나아질 겁니다. 예, 나아진대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나아질 겁니다. 김진찬님, 야근 중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프로젝트가 하나둘 끝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스드인을 크게 들으면서 일하니까 피곤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혼자 하느니 우리 동료들이랑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든 과정, 그 터널 이겨내면 보람 막 넘치고요. 기쁨이 엄청 크겠죠? 좀만 버티시고요.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는 좋은 게 뭐다? 끝난 데 있다. 예, 프로젝트는 끝난

0: 한다.
1: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자,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1277님과 9978님께서 정해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5622님께서 정해주신 화이트의 네모의 꿈.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생방송 2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백상진님이 이디 가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은 저희 집 기둥 김영재 남편의 생일입니다. 언제나 딸내미 머리도 현란한 솜씨로 묶는 일 등 묶는 일 등이 아니라 현란한 솜씨로 묶는 1등 아빠 그런 일 저런 일 등등등 이게 아니구나 현란한 솜씨로 묶는 1등 아빠 정신없는 아내도 살뜰히 챙겨주는 든든한 내 편 무뚝뚝한 저라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요 태어나줘서 내 남편이 되어줘서 나무같이 든든하게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막판에 읽어내려가는 중에 또 코끝이 찡해지네요. 이렇게 참 모든 걸 다 줘도 안 아까운 내 사람 오늘 생일 축하를 해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소나무스팅 백상진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저도 항상 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님 인디 그 문득 거실을 보니까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아이들이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는 모습 이거면 됐죠 뭐 그쵸? 그럼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세요. 그래 내 일상 진짜 무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모습들 그게 행복이죠. 큰 거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크는 모습이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좋은 말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3287님 저희 둘째 딸이 7살 때 엄만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엄마?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었지? 라고 답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된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빵 터졌습니다. 그 딸이 벌써 고3이 됐네요.

하시면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유인음악가게 때 장래희망 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3287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쁘게 커서 그런 다 꿈 다 내치고 우리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고3 나 수험생이 됐군요. 예, 이쁜 마음으로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신청하신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난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의 퇴근길 정체는 풀려가고 있지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론 홍은램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그 사이 한강대교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으론 서해대교 갓길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으로 가득 찬 남자 오베는 마치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길가의 고양이마저도 오베의 적인데요.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소니아만은 예외입니다.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만 본다고 말하죠. 그러나 소니아는 그 흑백 속에 스며든 유일한 색깔, 그녀의 빨간 머리카락과 가디건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것들은 다 밋밋하고 시시하기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나의 모든 풍경을 바꿔놓기도 하죠. 지친 하루 끝에 불쑥 떠오르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채워준 다채로운 색깔을 떠올려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4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소설 오베라는 남자의 주인공 오베, 세상 모든 것들에 가시를 세운 까칠한 남자죠. 아내 소냐가 세상을 떠난 뒤 오베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고요. 마음의 문 역시 굳게 닫혔습니다. 아내를 따라가려던 오베를 다시 살게 한 건 옆집에 새로 이사온 시끄러운 가족, 자꾸만 식사를 챙겨주는 이웃, 귀찮게 따라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였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참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사소하고 온기를 품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캡틴 앤 테닐, Love Will Keep Us Together.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24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599님, 부모님이 충남 광천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계세요. 두 분은 소일거리로 재미삼아 감자, 양파, 마늘을 심으신다고 하시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어요. 예, 두 분은 봄에 씨앗만 심어 놓으시고 자식들한테 수확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오늘은 세자매가 감자, 양파, 마늘 캐러 다녀왔습니다. 다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아, 농사 안 하고 싶어요. 예.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죠. 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가족들에게도 주기도 뭐한 그 애매한 양의 수확물이 나올 때는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지 뭐 어떻게. 이야, 참교육 시키시는데요? 자식들한테? 이게 농사의 참교육 아니에요? 아니, 좋게 생각하세요. 예, 몸 움직이시고 또 예,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그 덕에 또 예, 농작물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좋게 생각하셔야지. 처음에는 이제 아, 두 분이 내려가셔서 뭐 좀 심심하고 무료할까 봐 이렇게 작게 뭔가를 시작하셨

나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웬걸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사람 안 쓰고 이게 두 분이서 하신다고? 그러다가 이제 불길한 예감이 이제 엄습한 거죠. 아,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진짜 해안이 있으시네요. 예, 정말 먼 곳을 내다보시는. 나중에 이거 먼 훗날에는 이거 세자매가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예, 좋게 생각하세요. 괜찮네. 예, 괜찮은데요? 감자, 양파, 마늘. 아주 그냥 뭐 필수적인, 예, 그 재료들인데. 비싸요, 요즘 이거. 살려고 하면. 부모님도 저기 만나 뵙고, 예, 가셔서 농작물, 몸도 좀 움직이셔서, 예, 활기도 좀 돋우시고, 농작물도 갖고 오시고, 아,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박갑주 씨, 사는 게 바빠서 매일은 못 듣고요. 예, 어쩌다 한번 틀면 드림팝에서는 꼭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신기하죠? 예, 오늘은 처음으로 숟가락 얹어봅니다. 이게 뭐 약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 이게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예, 텔레파시 같은 내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바의 곡 신청하셨어요. SOS 듣고요. 뉴튼 패밀리입니다. Love is Magic.

뉴튼 패밀리 Love is Magic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박갑주 씨 신청곡이었어요. 아빠 SOS였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184님, 연초부터 시작했던 필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읽었던 책인데도 필사를 하며 다시 읽다 보니 더 깊이 곱씹게 되더라고요. 지난달에는 5개월 배운 셔플로 작은 무대도 올랐어요.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작은 노력의 결실들을 맺고 있습니다. 필사, 그 종교 이제 가지신 분들이 기독 그 저기 성경 필사 많이 하시고 또 불경도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필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번역본은 필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아무래도 좀 이렇게 번역되면서 뭐 물론 정확하게 번역이 됐겠지만 네. 그게 이제 원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본을 필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말들이 좋고 뭐 글이 좋으면 그냥 필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원본을 필사라는 게 예. 아니 뭐 그냥 그거는 제가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여서 여러분의 그냥 선택에 달린 건데 그러셨군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는 거랑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꾹꾹 눌러 쓰는 거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진짜 머리에 들어오는 것과 가슴에 박히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예. 와, 여러 가지를 하시는군요. 예, 셔플 댄스도 주시는 거예요. 예. 요즘 보니까 그 동영상 보니까 예전 그 8, 90년대 가요 메들리에 맞춰서 셔플 댄스가 그렇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약간 단순한 그러니까 그 댄스에 좀 일가견이 좀 없는 분들을 위한 그 단순한 이렇게 동작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셔플 댄스를 이렇게 예.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괜찮던데요. 예. 추억도 떠올리고 아우 열심히 사십니다. 1184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007님 대체 어떤 문자를 보내야 읽어주시나요? 팁을 주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눈에 확 띄잖아. 대체 그 다음에 도대체 그리고 약간 넌 뭐냐 라는 식의 예, 맥락이 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봅니다. 됐죠? 예, 1007님. 번호가 익숙한데? 읽어드린 것 같은데. Culture Club.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보이존 Love Me For A Reason 차영유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검열관이 자꾸 제가 틀리고 본인이 맞다네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정확한 지점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본 감사에선 분명하게 소명해야 할 텐데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입니다. 검열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계이줄 아시나? 그런가? 예. 사연 주신 것만 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몰라서. 검열관이요? 검열관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 제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 검열관이 왔대. 그러면 검열관? 예. 소명을 그렇죠. 예. 이 분야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거를 또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야, 이거 진짜 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뭔가 진짜 한 끗이라도 이렇게 맞고 틀리고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작업.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523님, 건조기에서 수건 꺼내서 거실에 쌓아놓자마자 강아지들이 냄새 맡고 구르고 난리가 났네요. 강아지들도 깨끗한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수건 더러워질까봐 기겁했는데 에휴, 인간은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싶어서 요즘은 그냥 놔둡니다. 수건도 같이 쓰고 사는 거죠. 아마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비슷해서 그 따뜻한 감촉을 예, 좋아하는 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귀엽다. 예. 또 매몰차게 이렇게 확 예, 잡아당길 수도 없고 그죠. 5179님 고1 딸 말에 의하면 요즘 애들은 휴대폰 자판을 천지인으로 안 쓰고 쿼티로 쓴다네요. 예, 천지인은 왠지 나이 들어 보인다네요. 참 나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안 쓰니까요. 자, 6924님이 신청하신 조카커 제니퍼 원스 Up Where We Belong 그리고 다이아나 월스 라이오넬 리치 Endless Lov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최홍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예전에 오락실에 가면 이것 잡는 게임 많이 했죠? 꼭 약 올리는 것처럼 속속 고개를 내미는 이것을 망치로 내려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MC 해머 투 레지 투 퀴즈 노래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두더쥐 두더쥐 다 꽥. 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두더쥐, 2번 너구리, 3번 고슴도치.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MC 해머 To Lazy To Quit 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두더주입니다. 두더쥐. 예.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자, 1부 끝곡으로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듣고요. 저는 2부

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에선 차량들 대부분 수월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은

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방화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서 하이패스 부근으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특히 이 구간 구빗길이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버스 멈춰서 있습니다. 반대쪽 천안분기점 부근으로도 4차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고사마이 추천으로 재개봉한 영화 싱스트리트 보고 왔어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3124님이 신청하신 싱스트리트 A Beautiful Sea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펄프 디스코 2000 들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조은지 씨,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2 딸이 학원 마치고 집에 와서 밥 차리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주방 창문에서 검은 바깥 풍경 바라보는 것도 나름 운치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설거지 하다가 그 이렇게 창문이 있거든요. 예, 주방에 보면 예,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슈아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는 고된데 아 이래서 설거지 하는구나. 아 근데 그 저 밖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 멀리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그 약간 한강도 약간 보였어요. 한강이 예. 어, 정말 멀긴 한데 근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니까 안 보여요. 어, 그래서 막 그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이제 석양이 이렇게 딱 들이우면은 오 그것도 보고 있으면 그런데다가 바람까지 싹 불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바람만 불어오고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으니 좀 답답합니다. 아, 예, 진짜 바람이 정말 열일하죠. 예, 이 여름에는 일단 뭐 시원해서 좋기도 하고 뭔가 또 바람에 저는 특히 또 바람에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의미를 좀 많이 두는 사람이라서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오는 저를 완전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약간 그런 감성이 좀 있어요. 예, 바람을 참 좋아합니다. 예, 추운 바람도 좋아하고 더운 바람도 좋아하고 아무튼 바람을 좋아해요 저는. 예, 자 조은지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177님, 젠슨 황에 대한 책을 오늘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호기심과 동경심으로 읽는데 컴퓨터 전자공학 이야기로 너무 어렵네요.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끝까지 안 읽는데 예. 그냥 제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재미없는 부분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오기가 생겨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제 두뇌 문제겠죠? 예, 제 두뇌 문제 같아요.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뭘 찾아가면서 알아서 이거를 안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그것도 별로 안 좋죠. 중간에 좀 약간 이런 벽이 생기면 그냥 아예 책을 덮어버리니까 아무리 뭐 젠슨 황이라도 예, 젠슨 황 할아버지가 쓴 책이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읽으시면은 한번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 독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거를 재미가 없어도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놔뒀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 잘 안 하시겠지만 저도 안 하는데 뭐. 예. 젠슨왕 때문에 지금 입시 판도가 또 달라졌다면서요. 예. 의대 선호도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예. 자, 백윤경씨 예,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내친김에 20살 아들의 최애곡 예, 탑건 매버릭 OST인 원 리퍼블릭 I Ain't Worried 신청해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머룬5의 페이폰까지 두 곡 듣죠.

백윤경 씨가 신청하신 One Republic, I Ain't Worried. 예, 들었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아들의 최애곡이긴 하나 백윤경 씨가 신청을 하신 건 맞죠. 자, 머른5의 페이폰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438님, 벌써 이번 주도 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이제 이틀만 일하면 또 이틀 쉬니까 너무 신나요. 월요일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아껴서 써야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네. 이틀 일하면 또 이틀 쉬니까 너무 신나요 하시다가 갑자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면서 시간을 절약해야 돼. 시간을 아껴 쓰신다고요? 힘들 때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죠. 예, 네, 뭐 사람 마음이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요. 예, 네, 맞아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능선은 넘었습니다. 예, 능선은 넘었어요. 수요일 저녁이니까요. 그렇죠? 643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시카 심슨, I Wanna Love You Forever.

카시오페아 트와일라이트 솔리튜드 들었습니다. 694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467님, 초육아들이 날도 더운데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학교 안 가겠다고 아침마다 난립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갑자기 본인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사춘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아들 사춘기는 확실히 제 갱년기보다는 한 수 위인 듯요. 예.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놔두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억지로 뭔가 마스크 쓰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게 하신다면 이게 좀 약간 다른 쪽으로 또 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본인한테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예. 아니 뭐 아주 뭐 아니 모자 마스크 쓰는 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이렇게 다닐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이 알 겁니다. 지금은 예, 본인 얼굴에 대한 그 불만이 훨씬 지금 예, 압도하는 상태라 그거는 그 누구도 예, 저 같았어도 그건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정말 아닌 말로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걸 만약에 억지로 어떻게 하게 했다면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상하시겠지만 8280님 태안의 맛조개 잡으러 왔어요. 예, 잡은 조개로 조개탕 끓이고 아내랑 술 한잔 하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상호 형님이 생각나서 라디오 틀고 즐기며 듣습니다. 예. 아, 파도 소리 들으시고, 아, 이때 딱 드림팝 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자,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신청을 하셨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듣죠. 베리 매닐로우, 맨디.

8280님이 신청하신 빌리 조엘 피아노맨, 베리 매닐로우 맨디 두 곡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권순민 씨, 퇴근하고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데 사장님이 아줌마들과 수다 떠느라 분무기물을 제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서야 제 얼굴을 보고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고 묻더라고요. 네. 화를 낼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더워요? 우리 에어컨 빵빵한데. 그러니까 머리에 뿌려야 될 거를 얼굴에 뿌리셨구나. 아이고. 간만에 저기 수다를 떠셨나 보네요. 예. 엄선혜 씨. 요즘 직장 생활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삭막합니다. 드림팝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촉촉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주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땅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뭐니 해도 나중에

0: 여행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수요일 밤 끝곡 유럽의 캐리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때는 2016년 리우올림픽 남자 펜싱 결승전이었습니다. 점수는 13대 9,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박상영 선수는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며 정신을 가다듬었고요. 마지막 라운드, 기적처럼 점수를 뒤집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억지로 돌려놓는 이런 노력을 긍정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뱉어낸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결국 이기는 기세를 만들어준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수시로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해주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6월 24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 버벌진트의 긍정의 힘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Q워드라고 하죠. 딱 긍정적인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특별한 문장이나 단어를 나만의 것으로 하나 정해서 그걸 계속 읊조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암호라고 할까요? 그 말을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특집 주간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남은 2026년도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합니다. 신청곡과 사연도 보내주세요. 혹시 소개되지 않더라도 다 읽어보고 소중히 관측해놨다가 다른 날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026년 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여기 사연 보낸 것만으로도 이미 남은 2026년의 미래가 밝은 분들, 그분들의 사연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안경옥님,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요, 시댁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를 새 걸로 싹 바꿔드린 거예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던 건조대를 보며 늘 마음이 쓰였는데 번쩍번쩍한 새 건조대로 바꿔드리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빨래 넣으실 때마다 고맙다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도 참 뿌듯하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후회되는 일도 있는데요. 둘째 소식을 기다리며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간절함에 눈이 멀어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젠 제 자신에게 그동안 견뎌내느라 정말 애썼다고 위로해 주려고요. 남은 하반기도 역시 좋은 일과 나쁜 일 둘 다 마주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덤덤하게 잘 헤쳐나갈 겁니다. 이미 안경옥님은 삶의 도가 트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마음가짐을 추스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도요.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생길 겁니다. 일단 몸부터 잘 관리하고 추스리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신소영님, 2026년 상반기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공부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첫날 강의실 갔는데 대부분 어르신이라 깜짝 놀랐어요. 또래가 없어서 다닐지 살짝 고민했지만 지금은 2026년 상반기에 가장 잘한 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즐겁습니다. 어르신들, 아니 언니들이 김밥, 유부초밥, 고구마, 김치를 늘 싸오셔서 쉬는 시간마다 소풍 온 기분이거든요. 하반기엔 영어 교실에서 지역 축제에 나가는데 저희 반은 팝송 연습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환상의 하모니 기대해주세요. 와, 소영님은 되게 설레고 즐거운 일들로 꽉 채우셨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팝송 발표를 하신다니. 저도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은데 비결이 뭔가요? M4의 널 위한 멜로디 전해드릴게요.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앞서 들으신 곡은 M4의 널 위한 멜로디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성영화님,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가족여행 갔다 온 거 말고는 별일 없이 가족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보낸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네요. 하반기에는 가족들 전부 건강 관리 잘해서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새로운 자격증 도전하는데 꼭 합격하길 바라고, 똑똑한 큰딸은 지금처럼 대학 잘 다녔으면 좋겠고, 고등학생 둘째 딸은 내신 성적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네요. 유디도 응원해주세요. 성영아님, 가족들에게 조금씩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유명희님, 상반기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2월에는 결혼 40주년을 맞아 큰아들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갔다 오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고요. 몸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은 노인정 다니면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우리 가족 모두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아프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40주년 축하드리고요. 일본 여행, 해외여행을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 오시는 큰 일이 있으셨군요. 어쨌든 다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보내드립니다.

풍요 속 빈곤 김부용의 노래였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배전수님, 2026년은 남편과 결혼 35주년이자 제 회갑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머리 맞대고 여행 일정 짜줘서 제주도 여행하고 왔어요. 저 혼자 한라산 성판화 코스로 정상 찍고 내려올 때는 관음사 코스까지 구경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체력이 허락하면 가을에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와, 한라산. 저는 아직 그렇게 높이까지 못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아름답잖아요. 올라갈수록 쉽게 보지 못하는 그 풍경들 보일 텐데 정말 부럽습니다. 가을에 진짜 멋지게 한번 또 산행하시죠. 임혜정님, 상반기에 무탈하게 잘 보내는 줄 알았는데 5월 31일 황당하게도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6월 내내 병원 다니며 물리치료 중이에요. 아무래도 몸관리 잘하라는 경고를 보내준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건강관리 집중하려고요. 유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와, 진짜 가까스로 무사하게 보낼 뻔했는데 5월 31일에 허리가 다치셨군요. 그래서요, 모든 물건이나 또 특히 무거운 거 구부리고 이렇게 드는 게 참 허리에 안 좋대요. 무거운 물건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작은 것들, 가벼운 것들은 반드시 그 집게로, 예, 그 장대 같은 집게 있거든요. 장대인데 끝에는 이렇게, 예, 뾰족한 집게처럼 그거 꼭 사셔서,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때는 좀 스스로 재미있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또 허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샤니의 경고, 박지은의 스틸러웨이 들려드릴게요.

스테이러웨이 박지윤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타샤니의 경고였고요.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4868님 2026년 3월에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퇴근하고 저녁마다 남편이랑 야구 응원하면서 야식을 하도 먹었더니 둘 다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요. 3개월 만에 저는 5kg, 남편은 6kg 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며칠 전부턴 야식을 끊었는데 웃음도 사라지고 힘도 없고 분위기가 축 처지는 거 있죠? 그래서 배달 음식 말고 직접 요리해서 건강한 야식 먹고 남편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찌운 살 꼭 빼볼게요. 그래요. 찌운 만큼 또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는 그런 아주 평평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삶의 소소한 재미 포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박지연님, 2026년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해랍니다. 바로 저희 아이가 고3 수험생이 되었거든요. 아이에게도 수험생이 처음이지만 저 역시 수험생 학부모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얼마 전엔 학교에 진학 상담을 다녀왔는데 요즘 입시는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공부해야 할 것 투성이더라고요. 최종 입시까지 남은 기간 아이도 저도 지치지 않고 잘 헤쳐나가 2026년 말에는 기쁘게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아, 고3 수험생이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7월 3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부활의 Lonely Nights로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서울전자음악단의 서로 다른. 서울전자음악단은 록의 대부인 신중현의 둘째 아들 기타리스트 신윤철을 중심으로 구성된 밴드고요. 주로 60~70년대의 클래식 록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곡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009년 발매된 2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신윤철이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는 곳은 모두 다르지만 지금 같은 곳에서 만났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9년 방영된 이효원, 고현정 주연의 드라마 선덕여왕. 이 작품은 신라의 선덕여왕 덕만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진평왕의 둘째 공주 덕만은 어린 시절 불길한 예언 때문에 궁 밖으로 내몰려 생존력과 언어 능력을 키우며 성장합니다. 이후 신라로 돌아온 덕만은 정체를 숨긴 채 김효신을 비롯한 화랑들과 연대해 미실 세력과 맞서 왕실의 균열을 메워나가는데요.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난 사람을 얻어 나라를 가지려 했다. 헌데 넌 나라를 얻어 사람을 가지려 한다. 사람이 목표인 것은 위험한 것이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저자가 20년간 완벽한 삶을 찾기 위해 실험해온 기록들을 담은 책, 자청의 완벽한 원시인 중 한 구절입니다.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과도한 편안함이라고. 핵심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가다.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 안예은의 상사화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승기의 삭제,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더 너치 사랑의 바보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구 반대편은 지금 축제죠. 새 역사가 빵빵, 뻥뻥 쓰여지는 중입니다. 인구 52만의 섬나라죠. 카보베르데는 올해가 첫 월드컵 출전이에요. 시멘트 운동장에서 공을 치며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대이변이에요.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그라운드를 뛴 선수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역대 최다 승리, 월드컵 역대 최다 골, 월드컵 역대 최다 경기 출전까지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 하나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도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듯해요. 매번 월드컵에서는 다양한 이변과 또 새 역사가 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가요, 이 스페인하고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어우 상당히 센 팀이잖아요. 아주 강국이죠. 스페인은 더더욱이나. 근데 무승부를 이뤄낸 장면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다시 보게 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크아, 리오넬 메시.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과 또 MVP를 거머쥔 선수이기도 하죠. 와, 정말 플레이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뛰는 선수들 모두가 경기 중에도 이 메시를 리스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고, 어제는 또 말이죠.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아, 또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포르투갈도. 아무튼 이기는 팀, 잘하는 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3차전 경기 내일 오전 10시에 또 있습니다. 아, 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응원해 봐야겠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나라들이 4강에 올라갈 것 같은지, 우승을 할 것 같은지, 그냥 재미로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지 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으니 문자 폭탄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콩디 안녕하세요. 방학한 대학생 아들이랑 티격태격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했는데 방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들이랑 티격태격 하신다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3349님. 뒹굴뒹굴거리는 모습이 벌써부터 싫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게 돼. 보기 싫어서. 일단 이번 주까지만 뒹굴거리게 놔둬볼까 합니다. 우리 아드님 큰일 났다. 3349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자로 당첨이 되셨고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계속 뒹굴거리겠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겠죠. 어머님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633님 뽀누님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더운데 여기는. 구름 잔뜩 흐리고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바람이 솔솔솔. 이런 날에 시원한 퇴근길에 아 한 잔 어때요? 좋죠. 아주 굿이죠.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늘 출첵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5776님 주셨습니다. 근데 콩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주년 로고송 가요제는 신청서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로고송 부르는 영상도 보내는 건가요? 영상은 괜찮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했죠? 1주년 미리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577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꼭 신청서 작성하시고 우리 5776님 6월 30일 날 한 살 되는 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39님 아니 매번 밤 경기였는데 이번 월드컵은 오전에 하잖아요. 요즘 제가 밤 근무여서 아침에 자느라 치킨을 못 뜯어. 저 진짜 붉은 악마인데 말이죠. 사실 이런 큰 경기를 보면서 아주 바삭한 그런 치킨을 뜯는 뒷다리를 뜯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벽에 하고 뭐 새벽에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아침에 하니까 이거 뜯을 수도 없고 아침부터. 8240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은 추워요. 추워? 따끈한 돼지국밥 생각납니다. 아, 여기는 더운데도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생각난다. 어우 맛있어 그거. 그 6709님 오늘은 친구들 3명과 걷기 운동하면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 소호전 서호천 깨끗하게 각국에 동참했습니다. 플로깅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또 뿌듯한 날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 씨의 쇼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본다방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신경민님. 아, 우리 신경민님.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대학교 1학년 아들. 1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화가 너무 납니다. 공부를 이따구로 해놓고 머리를 볶는다는 둥 염색을 한다는 둥 우씨 하시면서 우리 신경민님 어머님이 아주 날카로워지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기분 조금 푸세요.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1님, 언니 제주도 일출봉 쪽은 비가 억수로 옵니다. 아, 억수로 와요? 3일째 비만 온대요. 옷 다 젖고 찝찝합니다. 그래도 언니랑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볼게요. 하시면서 9001님 제주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차영숙님, 저 좀 전에 외근 나갔다가 전철에서 전전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전전전 남친은 저를 못 본 것 같은데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 그때보다 살 엄청 찌고 못생겨졌거든요. 하시면서 차영숙님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대단한

0: 인연인데요. 전철 그 한 칸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 남친도 아니고. 꽤 많은 연애를 하시네요. 우리 차영숙님. 그리고 김상철님 외근 나왔다가 외근 나왔어. 오늘 외근 나오신 분들 많으시네요. 너무 졸려 졸음 쉼터에서 한숨 자다 깼는데 잘하셨네요. 몽롱합니다. 잠이 깨야 하는데 안 깨서 허벅지 꼬집는 중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어? 이거 뭐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 깨게. 우리 김성철님. 커피를 뺏어가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릴 때 졸음 운전은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 쉼터에서 한숨 자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그리고 김명아님 배달업을 해서 주로 오후에 출근을 하는데요. 내일은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모닝 월드컵이라 혹시 모를 배달콜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골을 기다려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배달콜을 원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콩디 오늘은 일찍 수업 한타임 끝내고요. 집에 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김선아님 들려주셨어요. 적당히 바람도 불고 적당히 하늘도 흐려주고 기분은 그냥 막 신나고 오는 길에 콩물 두 병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원하게 콩국수 해먹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어우 저녁 메뉴 아주 좋으시다. 김정환님도 부산에서 참여해 주셨고 김옥현님 2시간 잘 듣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옥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신유숙님 그리고 이성훈님이 저보고 콩디 누님 혼쭐 좀 내줘요 하셨는데 누굴요? 이중 주차를 했더라도 낮 시간에는 빈자리가 많지만 계속 방치해 두는 운전자 동네 사람들 하루 종일 다 밀고 다닙니다. 차라도 깨끗하면 덜할 텐데 기분도 배리고 손도 배리고 전국 방송으로 혼쭐 함 내주 있소 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매너하고 에티켓하고 연결이 좀 되죠. 이 빈자리는 많지만 계속해서 이중 주차를 하고 방치한다. 전화번호 없었을까요? 이 앞으로 또 중립으로 해놓고 밀고 또 다시 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나 보네요.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호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콩디 따뜻한 콩디 하시면서 늘 맞아주십니다. 우리 고혜경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환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이민영님 그리고 정승기님 원혜진님, 기쁨이님 오셨습니다. 기쁨이님. 콩디 내일 아들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서 도시락 때문에 마트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리꽝손이라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콩디는 금손이죠 하시면서 기쁨이님이 보내셨습니다. 금손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철님 안녕입니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오늘 새싹이십니다. 황태현님 신랑이 2주 만에 퇴원하셨대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어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싹이신데 우리 태현님에게도 커피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저 이번은 뭘 좋아한다? 문자 폭탄 좋아한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또 감상할 곡은요.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happy, excited, and crazy.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이즈 매지.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선곡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을 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벅차오를 때 있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쳐볼까 합니다. 응원이 필요해, 응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든 다 좋습니다. 내 가족, 친구, 동료, 아니면 나 자신, 누구든 좋습니다. 마음을 한가득 담아서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려주고 싶은 응원곡이 있으면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요 햄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내가 예측하는 우리나라 경기 스코어 맞추기 했었습니다. 성공한 분이 있었어. 딱 한 분.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 오수인님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1대0으로 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멕시코가 강하니 그래도 대한민국 응원해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 스코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측에 성공하신 분들 따로 뽑아서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인님에게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키워드는 응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마구마구 모이시기 바랍니다. 6637님 안녕하세요 유본 씨. 대전 대진인가? 대진 여객을 운영하며 라라랜드를 자주 듣고 있는데요. 손수 제작하신 팔찌를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 7월 20일 결혼기념일을 맞아 콩디님이 만들어주시는 팔찌 콩디님을 너무 좋아하는 12살 연하의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버스 출발 전 문자를 올립니다. 제 문자 안 읽히겠죠? 아, 6637님 뽑히셨고요. 그리고 대진역에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살 능력자시네요. 12살 연하의 아내에게 이 마음이 너무 멋지셔서 제가 준비를 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하나 빼놓고 하나 또 잊었네. 그래서 얼른 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 작가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도착할 겁니다. 오수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맞췄습니다 하시면서 오수희님 그러니까요 우리 수희님이 맞추셨습니다. 1-0으로 질 것 같다고 당당히 자기 주장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오수희님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죠. 어떻게 고지은님은 내일 축구 저는 2-1 대한민국 승리 예상합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바람이죠. 이겼으면 하는. 근데 그런 마음에서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좀 판단도 해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듯해요. 우리 오수희님 당첨되시는 거 봐요. 구문서님 거제도에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공 무조건 이깁니다. 이분은 2-0이네. 우리 문서님은 김성경님 취업 도전하는 저에게 김성경 힘내 한 번만 외쳐주세요. 우리 성경님 취업 도전해. 아우 좋은 소식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경님 힘내세요. 제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6님 다음 주에 기말고사라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고딩 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내자 우리 보물들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이 있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 응원합니다. 우정현님 콩디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어떤 품목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주세요.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보러 가셔서 실력을 진짜 지금까지 쌓으신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우정현님 이분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릴게요. 김동학님 초등 딸아이가 내일 학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우 멋집니다. 전교생 앞에서 공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도전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 우리 딸아이 그리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어우 메시지 아주 좋습니다. 두루두루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김동학님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십니다. 경력 단절 15년 차인데 내일 드디어 면접 갑니다. 아우 좋습니다. 합격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합격에 응원이 필요해. 일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원하는 일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누룽지님 후기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합격 딱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후기 안 보내주시면 안 돼. 합격했으면 합격했다고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 이번이 몇 배로 더 신날 것 같습니다. K
김지사님 1-1 무승부 예측해봅니다. 저 이력서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오면 좋겠습니다. 연락 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어요. 김지선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선님에게도 햄버거 세트 쏴드릴게요. 그리고 누룽지님에게도 쏴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5917님, 늦둥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춘기라는 긴 터널이 시작되어서 저도 아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 저의 갱년기와 아우 갱년기, 갱년기 대 사춘기에 아주 팽팽한 접전이 있을 듯합니다. 저희 아들의 사춘기 잘 넘길 수 있도록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5917님 보내주셨습니다. 갱년기하고 사춘기 정말 현명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영숙님 처음 문자 보내신데요. 여기는 경남 김해고요. 날이 많이 흐리다고 합니다. 김해는. 이제 운동 끝나고 저녁 준비 슬슬 하려고 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참여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축구는요. 2대0으로 대한민국 이깁니다. 32강 가자 하시면서 오영숙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숙님 모두를 위한 응원곡. 아 이분이 신청하셨던 곡이군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해요.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내일 2대0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 궁금하다.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넌 샛별이라는 분. 요즘 아들과 출근 전에 영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멋지시다.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곁에서 같이 공부하며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모든 취준생 여러분 콩디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또 힘들다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번 도약을 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란 없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넌 샛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주 아빠 이준영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아 일본 축구 너무 디벨롭 됐어.

0: 3-1로 이겼으면 좋겠고 내 몸뚱이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275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5146님 안녕하세요. 이번이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인사 남깁니다.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514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아 이분 아니구나. 번호가 비슷하네. 아 5416님이네요 이번에는. 8월에 경찰 시험을 보는 동생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누나가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말고 파이팅 하길 바래. 우리나라도 내일 이길 겁니다 하시면서 54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인가 봐요. 8월에 경찰 시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고혜선님, 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해. 결혼하고 아이만 키우다가 정말 힘들게 취업을 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압류, 압류.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1541님, 마리씨가 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2대0으로. 오, 2대0 많습니다. 김정황님, 남아공 3대0 승리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확실합니까? 콩디 제가 점쟁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318님도 저 6월 문예지에 시부분 시부분에 응모했는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 문자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1부 끝곡입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방성경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태안 안면도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몇 달 전에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달라면서 먹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추운데 자꾸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걸린다고 혼을 내긴 했는데 아이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아이스크림 사달라더라고요. 근데 그걸 5월에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월드컵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는데 아들이 당첨되었다면서 엄마 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세공과금이 거의 250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도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냈죠.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응원도 하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만큼 가서 응원도 많이 하고 꼭 우리나라가 남아공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조심히 다녀오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렴.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아, 노래 끝부분에 나레이션 듣는데 어떻게 욱하고 뭉클하네. 와, 잘 넣으셨다 나레이션. 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어우, 그 멘트에서 어우 울컥했어요. 이 애국심이 또 발동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의 라방 말이죠. 우리 방성경님, 저 목소리가 어떤 보이스를 갖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저 궁금한 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 이런 보이스를 가지셨구나. 이거 궁금증이 풀려서 속이 시원하고요. 두 번째는 아드님 대박이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나른 거예요? 아, 대박. 그리고 너무 부럽다. 두고두고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 월드컵 때. 아, 그 이후로는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뭐 프랑스 독일 월드컵 때 응원을 직접 가서 응원을 하곤 했었어요. 유로 축구도 직접 가서 응원을 엄청 했었는데 그때 추억이 지금도 행복하고 떠오르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도 멕시코 가셨어. 북중미. 와, 정말 좋은 추억이 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방성경님, 방송 들으시고 또 문자를 주셨어요. 콩디, 저는 내일 혼자 집에서 축구를 볼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드님이 가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들이 축구 보러 멕시코 갔거든요. 갔는데요. 연락 한 통이 없대요. 거기 가면 정신없어요. 진짜. 그리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우르르 우르르 막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서 아마 연락 한 통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영님, 와 대박. 제가 다 부럽네요. 이재숙님은 인생에서 최고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김옥현님, 잘 보내줬습니다. 아들 기억에 많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성경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미경님, 내일 남아공 축구요? 1-0으로 이깁니다. 하셨고, 영아이님, 2-1 승리를 빌어봅니다. 파이팅! 그리고 최은준이 1-0으로 이길 겁니다. 하셨고, 이현실님은 2-0. 그리고 조유라님은 2-0 무조건 이길 거라고. 5472님은 3-1로 대한민국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또 많이 불러드려야 또 마치신 분들 또 1등 되면 또 좋을 거 아니에요. 우미숙님은 1-0 승리. 그리고 차은옥님은 2-1 우리가 이긴다. 많다. 김호진님은 2-1, 3379님 2-1, 문소연님 대한민국 짝짝짝.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코어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될 시간이

0: 다가온다. 우리 분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전 10시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사박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내일 남아공 이기고 32강 갑니다. 파이팅! 9381님 그리고 이 노래 부르는 김종민 목소리 멋져요. 톡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6042님 듣고 있으면 뭉클해지는 노래 어떤 곡일까요?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꿈.

내일 축구 말이죠. 3-1로 대한민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들 다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싶어요. 7221님 또 박기령님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요. 암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김경환님, 캡틴 손흥민,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골로 승리를 이끌어주세요. 3-2로 이겨버립시다. 김경환님 보내주셨어요. 봄플리, 우리 하나가 될 시간, 우리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갔고요.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코요태의 우리의 꿈,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3332님, 뽀니 언니, 난 0-0 이기고 싶지만 휴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응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어떻게 끝날까, 몇 대 몇으로 끝날까 예측하는 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3332님 0-0 예측한다 하셨고, 3238님 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 아, 이 내기 해줘야죠. 나는 2-0 친구는 3-0 밥 사기로 했는데 누가 사든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 6349님은요, 여러분 내일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송창식의 우리는. 그리고 이번 DJ님에게 빠져들고 첫 문자를 드립니다. 빠졌어. 내일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선수단 노력과 무엇보다 국민 영웅 홍 감독님을 위해, 그리고 손흥민 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스코어는 3-0 봅니다. 늘 좋은 방송, 힘주는 방송, 웃긴 방송. 웃겨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하시면서 송골매에 모여라 신청하셨고, 김정희님 2-0으로 이길 것 같다. 홍은경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의 노래 추천해 주셨고, 3949님은 듀스 우리는 부탁드립니다. 내일 3-0 파이팅. 그리고 통통한 수박, 닉네임이 귀엽습니다. 근데 수박이 진짜 통통하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해피할까요? 오늘 봄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듣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회사에는 재미있는 문화가 있다.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이 문화는 나의 큰 웃음 버튼이기도 하다.
1: 아 뭐야? 누가 못 깼어? 몇 개 깼어? 두 개나 깼어? 아유 잘했네. 있는 거 그냥 다 깨지 그랬어. 아우 아깝다. 새로 싹 다 살 수 있었는데. 아까워. 다들 박수. 잘했어 잘했어. 괜찮으니까 얼른 치워.
0: 누군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친다.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싶은 일도 반드시 좋은 말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한다. 내가 처음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도 그랬다. 복사기에 용지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종이가 뚝 떨어져 있었다. 창고에 가지러 갔더니 문이 잘 열리지 않길래 힘으로 열겠다고 끙끙대다 결국 문을 고장내고 말았다. 어머 우리 막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잘 안 지치지? 다행이다. 야근도 아주 잘하겠어. 우리 창고 문이 옛날부터 원래 말썽이었어. 근데 잘했어 잘했어. 문도 부셔주고. 아유 큰일 해야지 큰일 해야지. 아 다들 뭐해요? 박수 안 칠 거예요? 선배들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어대는데 나는 어쩐지 망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 이런 게 신종 괴롭힘인가? 나 벌써 찍힌 건가? 그날은 자다가 악몽까지 꿨다. 물론 그게 그냥 회사의 작은 문화라는 걸 알게 된 후론 선배들과 더 빨리 친해졌던 기억이 난다.

가끔은 놀리느라 칭찬을 쏙 빼먹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한바탕 다 같이 웃고 나면 무거웠던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기도 한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 자료가 잘못 갔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 김 과장이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렇게 귀엽게 실수를 하고 그러세요. 거래처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나하나 보려고 일부러 하신 거죠? 박수! 역시 우리 과장님은 센스 100점이야 100점. 저 안 그래도 딴 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해서 보낼게요. 오늘도 우리 회사는 위아래 없이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콕 찍어 놀리며 칭찬을 한다. 그 핑계로 눈 한 번 더 맞추고 괜히 한 번 더 깔깔 웃는 그런 오후다.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가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오석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어요. 웃음이 나는, 절로 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허민희님의 이야기로 어떤가요? 꿈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또 많이 쳐보기도 처음이에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4490님 박수! 그러니까요. 임기인님은 매기는 거 아닌가요? 그쵸? 보통 잘했을 때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잘했다고. 근데 실수할 때마다 박수!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거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병숙님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저 우다 좋아하셨고 우리 박기환님 오고 가는 매김 속에 싹 트는 전우에 아 재밌다. 저도 그 회사로 이직하고 싶네요. 이직하고 싶어 우리 김미정님. 그리고 김대현님 저런 분위기면서 사업도 잘 되면 정말 좋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설마 월급이 밀리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월급이 밀리면 이렇게 직원들이 해맑다고요? 부러워서 트집을 살짝이 잡아봅니다. 부러워서 우리는 졌어. 부러우면 지는 거야. 8205님 독특한 회사 분위기가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해주겠네요. 보통 누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어이구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사연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보니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급 드네요. 요거 한번 써먹어봐야겠어. 그 회사 퇴직률이 적을 듯요. 아우 저는 제로일 것 같습니다. 김우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은 회사네요. 그리고 정말 멋진 회사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이수님은 콩디님 귀여우세요 하셨는데 갑자기요? 그 왜 갑자기 제가 귀여웠을까? 어머 우리 현모님도 그러네. 어머나 뽀니 누나 오늘 너무 귀여우셔요. 너 맨날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귀엽다고? 그리고 가끔 일어나셔서 허리도 펴고 스트레칭합니다. 스트레칭 해야죠. 한 자세로 계속 앉아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에 뭐 두 시간은 끄떡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노래 나갈 때 몸도 흔들고 스트레칭도 한답니다. 여기에서 자우림의 하하하송 그리고 이어서 진주의 힘있는 노래입니다. 난 괜찮아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7542님 퇴근합니다. 차 타고 이동하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고 0392님은 라라랜드 언제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첫방부터 꾸준히 청취 중인 1인입니다. 항상 이보 누나 응원하고 대한민국 승리 기원합니다. 4대 1 보신다고 누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0914님 보내주셨고 내일 축구 승리 기원합니다. 오손도손님. 내일은 한국 경기가 있기도 하고요. 월급날이기도 한데 한국이 이길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오네요. 남편과 내기했습니다. 한국이 이기면 내가 쏜다. 지면 남편이 쏜다. 열 응원합니다. 파이팅. 3746님, 임향초님이 주셨어요. 집 앞 치킨집이 원래 오후 오픈인데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오픈한다고 크게 써있네요. 오전부터 치킨 뜯는 분들 많을 듯해요. 그리고 1732님,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앞자리 젊은 승객 두 분이 킥킥대며 매기는 거네. 맞네. 하네요. 버스에서 라디오 나오면 같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합니다. 축구는 4대 1 대승할 거라 믿습니다. 0806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20km 늘었지만 대표님의 배려로 여유 있게 오후 4시에는 퇴근합니다. 집중해서 일한 뒤에 콩디 목소리 들으며 가는 퇴근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경기도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유재환님 저는 미안하지만 2대1로 진다의 한 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쵸. 뭐 축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좋아 안 할 수도 있고. 유재환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님, 금옥님, 3259님 지금 PC방에 왔는데요. 카운터에서 라디오가 들리네요. 기분 좋게 게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8512님, 박은화님 이번 언니 이번 달 안으로 일자리 구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은하님한테 좋은 소식 갔으면 좋겠네요. 이영찬님 1732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었던 날은요?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30대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요.

최고의 날로는 결혼식 날을, 가장 힘들었던 날로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날을 꼽았다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민족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기뻤던 날과 가장 가슴 아팠던 날은 언제였을까? 기뻤던 날은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 같네요. 광복의 날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날을 꼽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아픈 날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1950년 6월 25일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분단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미입니다.

The River in the Pines, 조안 바이즈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위로를 해줄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I로 시작해서 GI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KI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그대도 안녕하세요. E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는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그대들이 들으실 만한 좋은 노래 이어가죠.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Today, 샌디 데니의 Who Knows Where the Time Goes 듣고 올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도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펼쳐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어제에 이어서 캐나다 출신의 록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예요. 재미있게도 브라이언 아담스는 정확히 10년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는 1985년에 그의 노래 중에 첫 번째로 1위에 오른

해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5년 오늘 브라이언 아담스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인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이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영화 돈주왕의 주제곡으로 영화 속 사랑 이야기를 더욱 낭만적으로 빛나게 해준 곡인데요. 스페인풍의 기타 선율과 브라이언 아담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죠. 브라이언 아담스,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못하는 날이 있죠. 특히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날들은 세상의 모든 상처가 아문다고 해도 어느 시기가 오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우리에게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보다 평화를, 미움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을 준비해봤어요. 1960년대에는 답을 바람에 실어보는 포크 음악이 있었고요. 1990년대에는 폭력이 남긴 상처를 노래한 록 음악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사랑이 어디서 있는지 묻는 팝 음악이 있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세 곡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닮아있는 노래예요. Bob Dylan의 Blowing in the Wind, Cranberries의 Zombie,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세 곡 들려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나라도 없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죽거나 죽일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상상은 아니랍니다. 당신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요.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정말 존 레논을 따라 우리도 실컷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네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의 노래는 존 레논의 이매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크레투의 Moonlight Flower, 샤데이의 By Your Side 듣고 올게요.

마이클 크래초의 Moonlight Flower,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같은 노래들이에요. 파드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그리뚜, 절규하고요. 마르코 마스니의 파르케로 파이, 왜 그러시나요? 들려드릴게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그리뚜 절규하고요. 마르코 마시니의 페르케로 파이 왜 그러시나요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잊어버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슴에 새겨두는 우리들이고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영화 백야의 주제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